불꽃놀이 얘기로 오프닝을 했는데 노래도 정용화, 선우정화가 함께한 불꽃놀이 오늘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진짜 기사님이 속도를 진짜 평소 속도의 한 5분의 1 정도로 천천히 가시니까 꽤 길게 그 승객들이 불꽃놀이 축제를 즐기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 찍은 영상에 진짜 화려한 장면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역시 참. 0715님은 저는 불꽃놀이 집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냥 여의도 근처에 사시는 줄 알았더니 불 다 끄고 TV 생중계로 즐

0: 거기다 치킨까지 먹었더니 진짜 명당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하긴 요즘에 TV 스크린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16인치 컬러 TV 막 이랬는데 웬만한 랩탑도 이제 16인치 이러다 보니까 그죠. TV들이 많이 커지고 뭐 기분만 느낄 수 있다면 꼭 굳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다 떠나서 끝나고 돌아올 때가 이제 너무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생각할 때는 네,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자 그럼 광고 듣고 일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2: 유후
3: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9: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첫 곡은요, 제가 와 20년도 전에 바로 이 시간 음악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할 때 데이브 그루신이라는 뮤지션과 함께 이분이 직접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게스트로 Read It Now. 네. 이분의 Keep It Alive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정말 유명한 기타 세션 연주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그 당시 퓨전 재즈를 대표하는 그런 기타리스트로서, 또 90년대 들어서는 4Play라는 밴드의 멤버로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특히나 80년대 초에 나온 Lit, 또 Lit 2 이 솔로 앨범들이 게스트 보컬들을 초대해가지고 굉장히 듣기 좋은 세련된 팝 음악들을 들려줘서 국내에서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Lit 2 앨범에 들어있는 Keep It Alive는 또 그 당시 GRP 레코드의 전문 세션 보컬리스트 에릭 태그가 노래를 했습니다. 자, Keep It Alive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시작할게요.

들으신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화해연가였어요. 야, 이 곡이 2002년도에 발매됐는데 그 뮤직비디오 보시면 뒤에 반짝이 입고서 코러스하고 있는 윤상, 김현철, 유희열, 이적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성된 지

얼마 안 되는 캘리포니아 출신 밴드인데요. The Hot Tones라는 팀의 Forever and Ever라는 노래입니다. 멤버들이 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데 음악은 한 50, 60년대 소울에 약간의 라틴 감성이 더해진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달콤하고 좀 낭만적인 발라드 곡들을 들려주는데요. 이 팀의 노래에 이어서 쿨 앤더 갱의 조아야나라는 곡. 이 곡이 사실은 그 토토의 로제나라는 곡. 이것도 비슷한 때 아마 발매가 돼서 로제나가 막 빌보드에서 엄청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쿨 앤더 갱의 노래도 로제나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근데 로제나가 워낙에 히트를 해서 제목이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에나로 바뀌었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The Heart Tones의 Forever and Ever에 이어서 조에나 편안하게 이어드립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심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은 25도까지,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제주 산간에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밀립니다.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 중앙까지 6km 구간이 어렵고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북창원 부근 1km 구간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5321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저희 아파트 위층에서 한 달 가까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정확히 24일 동안 이어진 공사였는데요. 드릴 소리와 몸

무슨 소리에 골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구나 실감을 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공사 시작 다음 날부터 집 근처 도서관으로 피신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거였는데 아, 왜 이제야 왔지 싶었어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느껴지는 그 책 냄새 있죠. 또 책 한 권 다 읽고 났을 때 오는 뿌듯함과 성취감. 무엇보다 냉장고가 없어서 중간에 쓸데없이 군것질을 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렇게 24일이 지나고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집에 온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도서관을 다닌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웃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동의서 받으러 오잖아요. 그거 뭐 안 써줄 수가 없이 뭐 혹시나 나도 살면서 이렇게 뭔가 또 고쳐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럴 때는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아무튼 덕분에 우리 5321님은 금상첨화에 전화위복까지 되신 것 같아요. 하긴 이렇게 좀 최악일 것 같은데 오히려 예, 새로운 길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책 발견하시면 저희 오하윤으로 추천도 부탁드릴게요. 자, 9월 13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합니다.

들으신 곡 No Reply의 코마였습니다. 5321님 사연에 이어드렸어요. 5686님은 딸이 다이어트를 해서 저도 덩달아 매일 꼬박꼬박 샐러드를 챙겨 먹었는데요.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낮아진 거 있죠? 오 예 라고 확실히 먹는 게 아무리 뭐 약을 뭐 건강식품 보조제 이런 것보다 야채 많이 먹고 이러면 콜레스테롤은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꾸준히 그렇게 몸에 있게 해야 되는데 조금 낮아지면 또 약간 또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죠 모두. 1209님 제가 깻잎 모종을 산다는 걸 실수로 바질 모종을 주문한 거 있죠? 반품 귀찮아서 그냥 키웠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바질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라고. 제가 뭐 키워본 적은 없지만 바질도 향이 한 가지인가요? 아무튼 오히려 전화위복의 사연 역시. 저희 아내는요 아직도 TV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질투를 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하면서 눈치를 주는데 이거 아직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쵸. 사실 네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신 거 맞아요? 아니면 넋을 놓고 보고 있으셨나요? 그래도 뭐 관심 없으면 뭐 그런 소리도 안 할 테니까. 4003님의 네, 문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두 곡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둘 다 신청곡이에요. 박효정님이 신청하신 Simply Red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 그리고 5335님이 신청하신 라이오넬 리치의 You Are 이 곡도 히트곡인데 오랜만에 함께 듣겠네요. 두 곡 편안하게 이어드립니다.

카레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 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3556님 진짜 가을이 왔나 봐요. 입술이 부르터서 피까지 납니다. 아이고 저런. 올 초까지 썼던 립밤을 잃어버려서 급하게 립밤을 샀어요. 원 플러스 원으로다가요. 잠시 후에 원 플러스 원도 준비할 텐데 네, 노래지만 네, 건조한 분들 진짜 가을 되면 이럴 수 있죠. 0766님 여름 내내 덮었던 냉감 이불을 빨아놓고 이제 차렵 이불을 꺼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결국 이렇게 지나가네요. 밤에는 매미 소리 대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바뀌는 계절에 안도감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예, 저도 특히나 이제 이른 시간대 역시 영원한 건 없구나. 아, 올여름 참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0766님 신청하신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0: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난 수요일이었죠. 진짜 수요일날 가을 하늘과 너무나 잘 어우러졌던 김광석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하트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3부 첫 곡으로 아티스트송으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광석 형님 TV에서 기타 치면서 이 노래 부르는 모습 너무너무 멋졌죠. 바로 알바 시작해서 돈 모아서 기타 사서 그때 연습하면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4345님 지금도 가끔 기타 연주하세요? 예. 이게 머슬 메모리라고 그래도 근육이 머리는 잊어버렸어도 근육이 기억하다 보면 좋은 취미잖아요. 기타 나이가 들어도 네. 9389님 올 봄에 대구 김광석 거리에 다녀오셨대요. 벽화도 너무 멋지고 카페들도 이쁘고 골목골목 정감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이 노래 들으면서 한 번 더 다녀와야겠어요. 라고 너무 마음에 드셨군요.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하트를 받아서 한번 다시 들었습니다. 자,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23년생 아이언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브로콜리 너마저 유자차였습니다. 좀 있으면 또 정말 유자차 한 잔이 땡기는 네, 그런 시간이 오겠네요. 노래교실 다니고 있는 9018님 꽤 오래 다녔는데 저만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안 늘어요. 언젠가 선생님께 어머 이렇게 노래가 확 늘었어요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아, 참 요즘 뭐 너튜브 이런 데도 보면 뭐 고음 뚫어드립니다 부터 이제 노래 선생님들 참 많이 계신데 저도 고음 불가 가수로서 노래는 어떻게 해도 취향일 텐데요. 물론 고음에 목표를 두면 진짜 고음밖에 안 들리고 또 노래를 진심으로 그냥 이야기처럼 듣다 보면

꼭 고음만이 노래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성 박자는 기본인 것 테니까 조금 더 자기의 얘기를 하듯이 말하듯이 진심을 담아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60대 늦은 나이로 컴퓨터 공부를 시작하신 3666님,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시험에 도전했는데 불합격이라 기분이 영 그렇습니다. 긴장도 많이 해갖고 급체까지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라고. 아니 그렇게 시작하신 것 자체가 일단 쉽지 않은 일이고요. 마음 급하게 가지시지 말고 네,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네, 2급 필기 시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신 보람 꼭 느끼실 수 있기를 응원 드립니다. 다른 집 딸들도 이런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를 감은 다음 날은 머리를 묶고요. 그 다음 날은 모자 쓰고요. 그 다음 날은 밖에 나갈 일 없다고 머리 안 감고 얘가 남친이 생겨도 이렇게 대충 살까 싶네요. 라고 7085님 제 얘기하는 줄 알았네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아, 또 뭐 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또 TV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머리를 하루에 두 번 이상 감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 네, 라고도 뭐 그것 때문에 안 감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그리고 분명히 남자친구 생기면 100%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딸을 고발해 주셨어요. 안정숙님, 네, 주말인데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신청하신 악뮤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노래에 이어서 넷 킹 콜 LOVE 러브 함께 들었습니다. 1391님 미용실에서 펌을 했는데요. 머릿결이 많이 상해 있어서 그런지 펌이 아니라 펑이 돼서 나왔어요. 미스코리아들 하는 사자머리처럼 부풀었는데 수없는 우리 남편이 엄청 부러워하네요. 숱이 많으시구나. 네, 그거야 뭐 좀 뭐 발라서 죽이면 되니까. 네, 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펑이 나은 거죠.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는 왜 맨날 아빠를 구박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할 만하니까 한 거지 이라고 튀어나올 뻔한 걸

간신히 참으셨다고. 예. 그래도 아들이 볼 때 뭔가 아빠가 불공정하게 구박받는다라는 그리고 느껴서 좋을 건 없잖아요. 예. 잘 한번 대화가 이럴 때 대화가 필요한 거죠. 네. 너는 아빠의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든지 6724님 네, 댁내 평안을 응원드립니다. 옛 초기에 옛자도 모르는 남편이 명절 앞두고 형님과 함께 직접 벌초하겠다고 일찍 나갔어요. 일하는 중인지 연락도 안 되고 잘 하고 있는지 벌은 안 쏘였는지 뱀은 안 만났는지 괜히 같이 간 형님께 민폐는 안 됐는지 걱정이라고. 강예리님 연락 오셨죠? 잘했을 거예요. 또 형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을 테니까. 자, 노래가 윤상이네요. 사랑이란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가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겠는데 남부지방에는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까지, 대구와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서부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 산간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고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비룡에서 대전터널 수원 부근 갈래내에서 반포까지 어렵고 부산 쪽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도 휴게소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오는 코너입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형제 자매 그룹이라는 큰 주제로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사실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남매끼리 같이 음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부러운 마음도 있어요. 저는 혼자라서. 먼저 크라잉넛의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라는 노래 준비했는데, 크라잉넛은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동네 친구들이 30년째 함께 지금 밴드 생활을 하고 있죠. 멤버 중에 기타 치는 이상면, 또 드러머 이상혁, 일란성 쌍둥이 형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타 치는 상면 씨가 형이고 드럼 치는 상혁 씨가 동생인데, 나중에 합류한 아코디언 연주하는 김인수 씨를 제외하면 원년 멤버 4명의 분위기가 어딘가 모르게 진짜 비슷하다. 같이 학교를 다녀서 같이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뭐 어딘가 모르게 좀 닮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뭐 앞으로도 홍대 인지 씬을 상징할 그런 밴드 크라잉넛, 매년 2월에 경록절이

이라고 베이시스트 경록 씨의 생일에 그 큰또 파티가 열리잖아요. 예. 처음에는 지인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했던 그런 것이 이제 홍대를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록절에는 저도 TV에서 본것 같은데 비비, 터치드, 또 김종서 같은 대선배도 함께해서 정말 예, 그 이름이 정말 홍대를 대표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된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에 이어서 대선배 김종서 씨가 또 경록주를 축하하셨으니까 러빙 유라는 노래를 원 플러스 원으로 이어드릴게요.

김종서 Loving You, Crying Not,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두 곡 함께 들었고요. 자, 형제자매 그룹이라는 주제로 선곡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곡은 Tegan and Sarah라는 캐나다 출신 쌍둥이 자매 그룹입니다. 다른 멤버 없이 두 자매가 같이 곡을 쓰고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데 인디씬에서 활동을 하다가 캐나다 출신 이 포크록의 거장 닐 영의 눈에 띄어서 데뷔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U-turn이라는 2016년에 발매된 노래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면서 아마 그때 국내 내한 공연도 했던 기억인데요. 자, 그러면 Tegan and Sarah의 U-turn에 이어서 이들을 메이저 데뷔가 가능하게 도와준 대선배 닐 영의 노래 한 곡을 더해드릴 텐데 Harvest Moon이라는 노래입니다. 닐 영은 캐나다의 밥 딜런으로 불릴 만큼 아주 깊이 있는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실제로도 사회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티스트이죠. 특히 가을이 무르익었을 때 이 노래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U-turn에 이어서 닐 영의 Harvest Moon 두 곡 1+1으로 이어드릴게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아침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 2531님이 집을 내놓은 지 2년째인데 집이 안 나가서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는 언니가 집이 안 팔릴 때 현관문 앞에 빗자루를 세워두라고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다 싶어서 세워뒀습니다. 라고. 단독주택이신가요? 다 이게 정말 인연이라는 게 네, 있어서 새 주인이 꼭 나타날 겁니다. 빗자루 잘 세워두셨으니까 조만간 임자가 나타나기를 응원 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 토토의 노래 I'll be over you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쇼팽은 이탈리아에 가보지 않았지만 베네치아의 뱃길을 그려냈고 비제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지만 오페라 까르멘을 썼습니다. 때론 이렇게 상상이 현실보다 아름답죠. 그런데 제 스승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배움은 온몸으로 부딪히는 아픈 경험들이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그 아픔을 다 알지 못해 상상에 기대는 날이 많지만 언젠가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더 깊고 아름다운 연주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심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덕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거 한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정작 밥이 제일 꿀맛이 날은요. 네, 최애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한 날이더라고요.

좋아하는 가수, 노래, 창가에서 키우는 화분까지 애정을 쏟는 모든 게 다 사랑이죠. 이 사랑이 밥 먹여주지는 않지만 사랑이 없으면 밥도 맛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점심시간을 앞두고 유난히 배고픈 건 역시 무언가에 애정을 두고 계셔서일 겁니다. 그 마음 여기에도 나눠주실 거죠? 여러분이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3일 일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힘차게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들으면서 출발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왜 이 노래를 선곡해봤냐면요. 아까 최애 가수 이야기 같은 이야기 해봤잖아요. 저의 최애 가수는요. 사실 저는 무언가를 덕질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두루두루 넓고 얕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덕질을 그렇게 막 심하게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그룹이 저는 인피니트 세대였거든요. 인피니트와 인피니트 멤버 김명수, L을 가장 좋아했어서 오랜만에 인피니트 노래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 같은 인스피릿, 인피니트 팬덤을 인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인스피릿 여러분 계실까요? 내꺼 하자로 오늘 브런치 카페 신나게 출발해봤는데 오늘 1부에서는 2000년대 또 2010년대를 뜨겁게 달군 아이돌 노래 몇 곡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0: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1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1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복대학교.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다음 곡으로 2007년에 데뷔한 원더걸스의 노래 한번 만나볼게요. 텔미의 그 전국적인 안무 기억하시죠? 한번 추억을 오랜만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띄워드릴게요.

네, 원더걸스의 텔미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는 2세대 대표 남자 아이돌 그룹 두 팀의 노래 한번 연속으로 들어볼게요. 동방신기의 노래 듣고 슈퍼주니어 노래까지 띄워드립니다. 우선 동방신기의 주문부터 함께 하실게요.

네, 동방신기의 주문 듣고 왔습니다. 이제 슈퍼주니어 노래 들을 차례인데, 이 슈즈의 메가 히트곡 소리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이거는 진짜 전 국민, 전 세계인이 아는 노래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미스터 심플 한번 골라봤습니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심플. 네,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원더걸스 JYP의 그룹과 SM의 동방신기와 슈즈 노래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섭섭하지 않게 YG 노래도 한 곡 들어볼게요. 21의 I Don't Care 띄워드립니다. Hey playboy, it's about time and your time's up.

네, 21의 I Don't Care 듣고 왔습니다. 지금 2세대 걸그룹 보이그룹의 노래 1부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특히 21은 뭔가 기존 걸그룹들은 소녀소녀하고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21은 뭔가 개성 넘치고 강렬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데뷔했을 때 뭔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노래 엄청 좋아했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한곡더 빠르게 만나볼게요. 카라도 빠질 수가 없죠. 허니 들을까, 미스터 들을까, 프리티 걸 들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카라의 하니 함께 하실게요. 1부 끝곡으로.

네, 카라의 허니까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피니트 노래부터 원더걸스 동반신기 슈퍼주니어 21 카라의 노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저는 북카페 코너로 찾아올게요. 잠시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김건모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듣고 북카페 출발할게요.

네,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북카페 출발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 제목은요.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작가는 요한 하리. 뭘 찾아보려고 스마트폰을 열면은 바로 다른 앱을 이리저리 눌러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왜 스마트폰을 켰지 싶어서 그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갤러리에서 어떤 사진을 찾아보려고 핸드폰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알림이 뜬 것들을 확인하고 보니까 내가 왜 스마트폰을 켰는지 까먹게 되는 순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금세 깜빡하다니 싶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주목받은 책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함께할 도둑맞은 집중력인데요. 이 책에서는 천천히 가는 게 왜 집중력에 좋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도둑맞은 집중력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함께 읽어볼게요.

인터넷 없이 지낸 여름의 어느 날, 천천히 책을 읽고 천천히 식사를 하고 천천히 마을을 산책하고 나서 내가 일상에서 일종의 정신적 시차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간대로 비행하면 너무 빠르게 이동해서 주변의 세상과 내 속도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 영국의 작가 로버트 콜빌은 우리가 거대한 가속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며 그도 기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삶의 여러 중요한 요소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사람들은 1950년대보다 훨씬 빠르게 말하고 도시 사람들은 겨우 20년 만에 걸음을 10% 더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보통 이런 가속화는 축하해야 할 것으로 선전된다. 블랙베리의 첫 광고 슬로건은 할 가치가 있는 일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였다. 구글 직원들 사이의 비공식 모토는 빠르지 않으면 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엑셀 밟기가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 두 번째 방법이 있다. 속도를 높일 때가 아니라 일부러 속도를 낮출 때 집중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훌륭한 전문가 중 한 명은 내가 잉글랜드 석세스에서 인터뷰를 한 윈체스터 대학의 학습과학 교수 가이 클렉스턴이다. 그는 광범위한 과학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요가나 태극권, 명상 같은 의도된 느리는 수련을 할 때 집중력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했고 주의력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래서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우리의 인지 능력에 맞추려면 세상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우리 능력에 부담이 되고 결국 능력이 저하된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 알맞은 속도로 이동하는 연습을 하면 집중력이 훈련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 말한 수련이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문을 흥얼거리거나 주황색 가운을 입는 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는 느리는 속도는 집중력을 키우고 빠른 속도는 집중력을 흐트린다고 설명했다.

네,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북카페에서는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함께 읽고 왔는데요. 아, 정말 우리 집중력들 요즘 집중력 좋은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집중력을 빼앗긴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뭐든 빨리 하는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밥도 빨리 먹고 또뭐 답장도 빨리 해야 될것 같고 영상도 1.5배속이 뭐예요.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을 막 2배속, 2배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함께 읽다 보니까요. 혹시 내가 집중력이 부족한 거,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할 틈이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커피 한잔 여유롭게 마시면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우리 머리가 맑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분께서도 천천히 좋은 노래 함께 하시면서 뭔가를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하나를 제대로 천천히 해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유로운 이 가을 하늘 아래 상쾌한 날씨도 있고 또 뭔가 여유로운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평일보다는 차분하게 여유를 갖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띄워드릴게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곡으로 데이비드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띄워드립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0: 카카오톡 이야기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요즘 야외 나갔다가 찬바람 살짝 맞았을 뿐인데 혼자서 주르륵 눈물 난 적 있으시죠? 괜히 가을 타서 센치해진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눈이 살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는 중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눈 표면이 마르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하려고 눈물이 수도꼭지 터지듯 쏟아지는 반사적 눈물 흘림 현상이라는데요. 거기에 눈물 배출 통로인 눈물길까지 막혀 있으면 눈물이 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밖으로 계속 흘러넘치는 거라고 합니다. 감성 터지는 가을 남자, 가을 여자인 줄 알았더니 그냥 안구 건조증 환자였던 거죠. 찬바람 분다고 자꾸 눈물 닦아내면서 가련한 연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일요일은요, 따뜻한 차 한 잔에 인공 눈물 톡 떨어뜨리면서 내 눈에 휴식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13일 일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뮤직 타임머신. 음악은 시간을 되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뮤직 타임머신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곡으로 오는 또 K위대 눈물이 뚝뚝 듣고 오셨습니다. 자, 뮤직 타임머신 오늘은요 7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차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50위부터 만나보시죠. 박효신의 굿바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49위는요 엑소의 러브샷이라는 곡이었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48위는 또 트와이스의 Yes or Yes라는 노래였습니다. 세 곡을 먼저 띄워드리겠고요. 7년 전, 2019년도 한번 회상하시면서, 저는 2019년도, 2020년도 하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마스크 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외출하려면 마스크를 꼭 챙겨서 다녀야 했던 그 시절. 예, 벌써 7년 됐습니다. 이 시기에 노래 들으시면서요. 예, 또 힐링하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박효신 씨가 부릅니다. 굿바이.

2019년도 차트 48위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부터 참 이 노래까지 너무나 귀여운 곡이었죠. 트와이스의 Yes or Yes 2019년도 차트 48위였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뮤직 타임머신 또 1부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드라마 OST 곡이었고요. 47위 K-Will 씨의 내 생의 아름다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또 이 노래가 또 2018년도 드라마였거든요. 뷰티 인사이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민기 씨가 열연을 펼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였죠. OST 곡이고요. 내 생의 아름다운. 특히나 뷰티 인사이드에서 이 노래가 네 번째 OST였는데 황금 OST 라인업이어서 안 그래도 이 노래가 좀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K-Will 씨가 방점을 찍는 또 그런 역할을 했었죠. 정말 한 남자의 애틋한 마음을 그린 이 노래 예,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내 생의 아름다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차트 계속해서 만나볼 예정이고요. 7년 전, 7년 전에는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잠깐 추억에 잠기시면서 노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내 생의 아름다운이라는 곡이 2018년도 10월 23일 예, 약간은 좀 쌀쌀할 때 발매가 됐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 지금처럼 약간은 최저기온도 좀 많이 내려가고 외투도 걸쳐야 될 이때에 들으면 좀 더 이른바 맛있게 들을 수 있는 곡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KBC 씨의 내 생의 아름다운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곡들과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0: 새로운 친구에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2: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19년도 차트 45위 제니의 솔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호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 이제는 40위권대에서 30위권대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요 42위입니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라는 곡이었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41위 윤건 씨의 곡이었습니다.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 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도 2018년도에 발매가 됐었던 곡인데 2019년도까지 이 발라드 곡

이 또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또 그리고 39위는요 이소라 피처링 BTS 슈가 씨와 함께한 신청곡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이 노래는 또 2019년 1월 22일에 발매가 됐었던 참 이소라 씨만의 그 위로송인데요. 사실 2019년도 하면은 저에게는 굉장히 또 특별한 한 해긴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 예, 이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보통 이 아나운서 직종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학원을 많이 가거든요. 제가 2019년도 2월에 예 학원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배우고 싶다고 했었던 그 해였습니다. 7년 됐네요. 예,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라디오를 또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소라 씨의 이 신청곡이 그때 당시에 학원에서 좀 자주 나왔었거든요. 또 그리고 약간 그 라디오 같은 형식이어서 나중에 나도 이런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을까? DJ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7년이 지나서 예 지금 제가 또 청취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예 다시 열심히 해야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신청곡 39위의 노래도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42위입니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먼저 띄워드리고요. 저는 새곡 듣고 돌아옵니다.

나기를 무시. 그래 난 누군가에게는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탑게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두 느껴.

0: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살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살,
2: 덮밥에도
1: 당진.

0: 국밥에도
1: 당진의 나르살.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로살,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뮤직 타임머신,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 마지막 곡을 또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2019년도 차트에서 38위 화사의 멍청이라는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또 2019년 2월 13일에 발매가 됐었던 또 싱글 또 댄스 장르의 곡이었는데요. 아, 정말 이때부터 퀸이다, 이 퀸 화사다 라는 이 퀸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됐었던 또 화사 씨였고요. 2018년도부터 해서 이 본인의 압도적인 매력을 발산했었던 또 그리고 브랜드 평판 1위를 휩쓸었었던 또 여자 아티스트 화사 씨였거든요. 역시나 연말 시상식 하면은 여전히 화사 씨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2019년에도 엄청난 인기를 또 자랑했었습니다. 이 멍청이를 띄워드리겠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곡들과 함께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0: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3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이었습니다. 2019년도 차트 36위 BTS의 봄날이라는 곡이었고요. 자, 3부에서도 역시 30위권대를 넘어서 20위권대까지 쭉쭉쭉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34위입니다. 태연의 그대라는 시라는 곡이었고요. 또 드라마 호텔 델루나, 2019년도에 방영됐었던 이 드라마 OST였습니다. 또 그리고 33위는요, 거미의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이라는 곡이었고요. 역시나 호텔 델루나 드라마 OST였습니다. 2019년도에 이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또 그리고 드라마가 보통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은 OST도 덩달아서 받잖아요. 예, 이 두 곡을 연달아서 또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32위는요, 폴킴의 초록빛이라는 노래였습니다. 2019년도 1월 17일 발매가 됐었던 또 발라드 장르의 곡인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폴킴 씨가 좀 꿈틀꿈틀하다가 확 만개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만개함을 넘어서 이 초록빛이란 노래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었던 그런 곡이었죠. 32위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34위입니다. 태연의 그대라는 시.

2019년도 차트 32위 폴킴의 초록빛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3부 듣고 계시고요. 자, 이제는 30위권대에서 20위권대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30위였습니다. 먼데이 키즈의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라는 곡이었고요. 2019년도 5월 27일 또 발매가 됐었던 또 먼데이 키즈, 먼키 감성의 곡입니다. 아, 정말 여전히 사랑을 배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먼데이 키즈의 이진성 씨가 이 새로운 싱글곡으로 7년 전에 돌아왔었는데요. 특히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발표했었던 이 신곡이었는데 사랑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독백송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먼키의 호소력이 더해져서 이 감성을 더 배가시켰었거든요. 이 독백송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여전히 뭐 노래방에서도 인기 차트에서도 이름을 아마 올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24위로 가보면요. 장범준 씨의 노래였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곡이었고요. 또 드라마 멜로가 체질 2019년도 하면은 이 드라마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드라마 OST 아 여전히 뭐 사실 이렇게 바람이 좀 살 불고 그리고 또 산책을 할까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는 그런 곡입니다. 24위 노래 두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이 두 곡이 또 3부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요. 두 곡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아,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6: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019년도 차트 13위 엔플라잉의 옥탑방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오늘은 또 7년 전 2019년도 차트의 노래들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7년 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오래되고 20살의 현재 대학생이 7년 전이면은 13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그 시절이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도 이 노래를 들으면은 뭔가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 드라마를 떠올리면은 또 굉장히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추억을 좀 회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을 또 띄워드릴 시간입니다. 12위 장혜진 윤민수의 술이 문제야라는 곡을 또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일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산책하는 분들 보면요,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셨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댕댕이들 주인 끌고 나오기 1등이죠. 동네 순찰하듯이 5만 군데 킁킁 냄새 맡으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걸어가고요. 그 옆으로 요만한 어린이들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걷는데 부모님은 텐션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굴 산책시키는 건지 애매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가을이고 주말인데 동네 한 바퀴는 걸어줘야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9월 13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9월 13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템퍼 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입니다. 저는 요즘에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저희 첫째 등원시키고 나서 늘 산책을 하거든요. 뭐 살도 뺄 겸 그냥 슬로우 조깅 하면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엄마랑 아빠랑 좀 다르다는 걸 좀 느껴요. 특히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아이들이 혹여나 다칠까봐 아이들만 뚫어져 이렇게 보고 있어. 그 뭐만 하면 그거 안 돼. 거기 가지 마. 안 돼 그거 위험해. 안 돼 그거 하지 마. 계속 안 돼 소리만 하거든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흙 만지지 마. 더러워져. 뭐 이런 식인데 아빠들은 와 천편일률적이야. 핸드폰만 봐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오늘도 산책하는데 아이는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뭐 신경도 안 써. 아빠들은 정말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산책이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위험하니까 왜냐면 걷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는 거고 애가 문제가 아니라 난 아빠들이 넘어질까봐 아니면 가다가 개똥 밟을까봐 그것도 조마조마하고 그 아빠들 그 너무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요. 뭐 주식을 하시나 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 애도 좀 보시고 그리고 하늘도 좀 한번 봐요. 에? 회사에서 일만 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만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 좀 자연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남의 남편 잔소리만 이렇게 늘어나네. 내 남편한테는 잔소리도 안 하면서 죄송해요. 남의 남편한테만 이렇게 잔소리했어. 자 여러분들 일요일 오후에는 또 뭐 하고 계십니까? 듣고 싶은 노래나 하고 싶은 얘기 뭐 없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소중한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브루노 마스.

0: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천진 나만 청순 가련 사진 한척 이젠 지쳐 난 귀찮아.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제니의 썰러 듣고 왔고요. 800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주말 하루만 편의점 알바하는데요. 여긴 라디오를 원래 안 트는 곳이라 저 혼자 핸드폰으로 틀어서 듣고 있어요. 요 재미난 걸 많이들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제 곧 집으로 육아 출근합니다. 오늘따라 몸이 힘드네요. 솔로가 되고픈 마음을 담아 제니의 썰러 에서라라라라라 신청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거든요. 그 과거를 생각해봤자 그냥 뭐 어제일 뭐 엊그제일 뭐 요렇게 그런 과거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날씨 때문에 그런가 자꾸 저도 솔로였을 때를 회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전생에 있었던 일 같아. 아 맞아. 나도 저렇게 놀았던 때가 있었지. 요즘에 막 다른 친구들 막 인별그램 보면은 혼자서 막 여행 갔다 온 그런 사진들 보면은 괜히 부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그렇다고요. 자, 요 재미난 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두 배로 재미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두 시에 데이트 진짜 재밌는데 왜들 안 됐지? 라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크게 좀 틀어놔 주시고 주변에 친구들한테 좀 요거 전송 좀 해주셔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0929번님.

요즘 취미생활로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아, 찾아보니까 문센에 플루트 강의가 있던데 배우기 좀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배울 필요 없이 듣기만 하면 되는 태민의 플루트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잘 이었는데. 오, 나보다도 잘 이으는데. 아이, 근데 미리 뭐 어렵겠지라고 겁먹지 마시고 한번 생각한 김에 던져보세요. 내던져보세요.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1218번님, 평일과 주말 차이가 거의 없이 지내는 17살 고딩입니다. 아, 오늘도 공부하다가 잠시 라디오 들으면서 신청곡 적어요. 트리플 S의 베이비 플라워 들으면서 잠깐 쉬고 싶습니다. 어우, 세상에 너무 바람직하다. 너무 이쁘다. 어? 다른 막 쇼츠 막 다른 친구들 인별그램 이렇게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들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있대잖아. 너무 예쁘다. 나보다도 낫다. 자, 092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태민의 플로트 그리고 고등학생 두댕이 1218번님을 위한 트리플 S의 베이비 플라워 듣고 올게요.

태민의 플로트 그리고 트리플S의 베이비 플라워에 이어서 2666번님이 보내주신 리센니의 데자뷰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도착을 했어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첫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끼야! 와, 대박 사건. 지금 셀프 인테리어 중이라 인천까지 와서 타일이랑 이것저것 고르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 함께 와준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김변 사랑해. 신청곡은 리센네 데자뷰 부탁드립니다. 요즘 남편이 리센네에 완전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남편분들 중에 리센네에 빠졌다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그 이유가 뭐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2년 반 만에 요 짧은 시간 안에 내 집 마련까지 했다고 하니까 와 진짜 나보다 낫다 다들 진짜 알짜배기로 잘들 살고 계셨네. 저도 이제사 눈 떠가지고 아, 내 집을 사볼까 지금 이제사 둘러보고 있습니다. 4238번님 오후 시간이라 너무 졸린데 역시 영미 DJ님 목소리 들으니까 잠 깨고 좋네요. 그나저나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가사가 다 영어여서 찐 한글 노래 듣고 싶어요. 가사가 전부 한글인 원어스의 월하민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자, 4238번님께서 보내주신 찐 한글 노래 바로 나갑니다. 원어스의 월하민.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독.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시원한 가을

0: 작년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설악산은 9월 30일쯤에 산 정상에 20%가 물들어가겠고요. 10월 말쯤에는 80%까지 단풍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뒤쪽으로 10km 구간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카밀라 카베요 피처링 에드시런의 뱀뱀 듣고 왔습니다. 김세미님께서 영미 언니 저 팝송 신청해봅니다. 제가 영알못인데 이 노래 후렴은 뱀뱀만 할 줄 알면 따라 부를 수 있거든요. 같이 들어보실래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라고 보내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뱀뱀 계속 외쳐보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쉬운 팝송 있으면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저도 좀 공부 좀 해보게요. 0866번님 남자친구랑 싸우고 같이 여행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들을 수 있게

언니가 이거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강경훈 씨 퀸을 쟁취하려면 이 정도는 감당하세요. 그럼 공주가 신청합니다. 칠공주의 러브송. 야, 이거 본인을 퀸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이게 쉽지가 않고 그 공주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아 정말 자존감이 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것 같아. 그리고 남자친구 실명까지 이렇게 또 강경훈 씨라고 또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결혼까지 꼭 가시길 바라겠고요. 0486번님 오늘 아기 돌잔치 마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와, 큰일을 해치워서 속이 너무 후련해요. 피곤에 쩔어서 운전 중인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은 노래 소녀시대 힘내 신청해 봅니다. 아, 그치. 돌잔치가 정말 저는 결혼식은 안 올려봤지만 돌잔치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 주변에서. 그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와, 저도 정말 정말 와, 제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어. 너무 정신없으니까 애를 내가 3시간 동안 계속 안고 있었더라고. 그 제가 이틀 동안 팔을 못 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손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아, 저 손님 맞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0866번님 0866 공주님의 신청곡 칠공주의 러브송 그리고 0486번님이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은 노래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올게요.

칠공주의 러브송 그리고 소녀시대의 힘내 이어서 1868번님의 신청곡 선미의 보름달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아내가 엄지발가락 두 개에 다 내성발톱인데 우와 저랑 똑같다. 호호 내성발톱 동지 만났네. 반갑구만. 반가워요. 어제 우선 하나만 수술하고 왔어요. 아이고 수술도 하는군요. 그래서 어제부터 올 왕비님 아 여긴 또 왕비님이네. 왕비님 수발 들고 있네요. 실밥 뽑고 나면 나머지 하나도 수술한다는데 당분간은 영미 씨랑 아내랑 2시에 데이트하며 조신하게 수발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차분하게 선미의 보름달 듣고 싶네요. 하라고 하셨는데 아 저도 이게 발톱 이 다 내성발톱이어가지고 저희 집 앞에 바로 이 내성발톱 치료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지 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때마침 아까 남편이랑 통화하는데 남편이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병원은 언제 갈 거예요? 도대체 내성발톱 언제 치료할 거예요? 아 때마침 그 통화를 하고 왔는데 요 문자를 보니까 신기하네요. 아 근데 뭐 아쉬우면 가서 하는 거죠. 아직까진 덜 아픈 거지 뭐 저는. 4328번님 오늘 아빠랑 나들이 가요. 히히 라디오만 듣다가 처음 노래 신청하는 두댕인데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퍼스트 타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이쁘다. 아빠랑 나들이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신나는 게 느껴져. 아이고 자 그렇다면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새싹 두댕이 4328번님에게 바칩니다. 데이식스의 퍼스트 타임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이윤종님, 아침에 파이팅하며 억텐, 억지 텐션으로 시작해도 이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쭉 처지는데요. 영미씨 목소리 들으니까 다시 파이팅하게 되네요. 텐션 다시 올릴 수 있게 셀럽5의 셀럽이 되고 싶어 듣고 싶습니다. 야, 박수 치러 가야 돼. 와, 희귀템이다. 아무리 우리 두댕이들이 영미 언니 좋아요, 뭐 영미 누나 최고예요라고 해도 아무도 이 노래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아 이런 게 바로 찐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2부 끝곡으로 이윤종님의 센스 있는 신청곡 셀럽5의 셀럽이 되고 싶어 들려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겨울왕국의 OST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let it go 듣고 왔습니다. 임수정님께서 언니 이제 곧 겨울이에요. 유후! 겨울왕국 OST Let it go 한번 듣죠?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성격 급해. 아니 지금 덥다 덥다 여름 때는 얼른 또 가을 되고 싶다고 가을에 관련된 노래 신청하시더니 가을 되니까 또 벌써 겨울이래. 레리고 틀어달래. 뭐가 이렇게 늘 급한 거야 도대체. 아니 지금 있는 계절이나 좀 오롯이 즐겨보자고요. 차분히. 나 진짜. 자 계속해서 두 대에서 듣고 싶은 노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의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1336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시죠? 저 음반도 낸 여자, 셀럽파이브 출신, 비주얼 담당이자 DJ 두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왔고요. 정유정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아이들과 부모님 텃밭에 고구마 캐러 왔어요. 올해 너무 더워서 고구마는 흉년이지만 집에만 있다가 일이 나왔더니 애들이랑 가재 잡고 땅 파서 노니까 신납니다. 신청곡 핑클의 영원한 사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뭐 그냥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우울해져. 그 괜히 갑갑하고 괜히 승질만 나고 그러는데 밖에만 나와도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좋고 이런 또 시골에 가가지고 텃밭 가꾸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1519번님. 이 좋은 날 아직 방학이 끝나지 않은 초딩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학교 공사 덕분에 아이고야 방학이 두 달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다치 듣는 초딩 아들의 신청곡 BTS의 다이너마이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지금 폭발 직전이구나 지금. 여참을 이거 터지는 거예요. 아, 초딩 아들은 또 얼마나 빡셀까? 후후! 알겠습니다. 틀어드리겠습니다. 3313번님. 부모님이랑 경남 고성 다녀왔어요. 그레이스 정원도 가고 문수암이라는 절도 갔지요. 바람이 시원해서 휴양 제대로 했습니다. 깔깔깔이당! 집 가는 길에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ATG의 Bad 신청해요. 아, 내 꿈에서 이 최선 씨가 나왔어. 최선 씨가 나왔다고 어젯밤 꿈속에. 나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사니가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막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도망다니는 꿈 꿨어. 또 최선 씨가 그 민소매 날씨 있잖아요. 그 바람으로 나를 계속 쫓아오는 거야. 어, 나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아우 굳이 안 된다니까요. 아 나는 애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아 깔깔깔이다. 1519번님의 아드님께서 신청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3313번님이 신청하신 귀가송 ATG의 바드 쭉 나갑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에이티즈의 배드에 이어서 B2B의 러브 투데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보경님께서 보내셨어요. 심금을 울리는 B2B의 러브 투데이 신청합니다. 선선하니 사랑에 빠지기 좋은 날씨네요. 그러니까 이게 싱숭생숭하니. 하,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최상 그만 생각해. 빨리 꿈에서 깨야지. 3621번님. 언니 저 며칠 전에 무주 반딧불 축제에 다녀왔어요. 반딧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어찌나 많은지 제대로 힐링하고 왔습니다. 언니도 다음 기회에 딱콩이 딱동이랑 꼭 가보세요. 강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신청합니다. 와,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나. 저는 예전에 촬영 때문에 호주 갔을 때 멜버른에서 본 적 있거든요. 반딧불. 그때도 정말 반딧불이 흐드러지게 많아가지고 그때도 깜짝 놀랐었는데, 아 그러다가 이제 시드니를 갔단 말이죠. 그 시드니 가서도 그때도 막 밤하늘에 반딧불 바짝바짝바짝바짝 한 거였어. 와, 여기는 도심에도 이렇게 반딧불이 있네. 근데 알고 봤더니 박쥐였던 거야. 갑자기 훅 하더니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아우 정말 그러니까 박쥐 눈이 반짝반짝반짝 했던 거예요. 그 시드니 그 다리 밑에서 얘네들이 이러고 날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랬다가 이제 내가 움직이니까 훅 하더니 나한테 덤비는데 어우 나 진짜 깜짝 놀랬다는. 자, 361번님의 신청곡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쏠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어제 나들이 떠나는 차량 많았고요. 때문에 오늘 귀경길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서해안고속도로 눈에 띄는데요. 서울 쪽으로 대명터널부터 동서천, 당진부터 행담도 휴게소, 또 서평택부터 화성휴게소, 그리고 매송과 일직부근까지 총 52km가 답답하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 쪽으로 56km 정체인데 특히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 구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동평터널 새말 여주부터 호법 구간 특히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까지 50km

0: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1: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신청합니다. 그래 맞아. 이상 가을만 되면 왜 이 노래가 땡기는지 모르겠어. 비긴 어게인이란 영화가 그때 가을에 나왔었나요 혹시? 그래서 그런가? 이게 자꾸 땡겨 이 노래가. 자, 이솔림님께서 오늘은 시간 허투루 보내기 싫어서 도서관에 가서 책 읽다 왔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괜히 뿌듯하네요. 제 신청곡은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이에요. 저만의 감성 충전 노래랍니다. 어머나 너무 낭만적이다. 그래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책 좀 읽으세요. 아이고. 저는 그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 천명관 작가님의 아코디언 저거 강추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한 번에 후루룩 다 읽었어. 아코디언. 야, 이거 협찬 아닙니다. 그 제가 읽고 제가 감명 받아가지고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아, 조지우님, 쌍둥이 키우느라 육아휴직 10개월 차된 아빠입니다. 최근에 두 대에 복귀한 영미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기들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저도 빨리 회사 나가서 어서 일하고 싶어요. 집에서 해방된 기분 어떠신가요? 이소라의 신청곡도 함께 띄워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쵸? 라디오 할 때만큼은 정말 내 세상이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내 공간이다.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어른들과의 대화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통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여러분들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도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하지만 어쨌든 말은 오고 가고 티키타카가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똥을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행복한데 행복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솔림님이 추천해 주신 감성 충전송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그리고 조지호님이 부탁하신 이소라 피처링 슈가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아담 리바인의 Lost Stars 듣고 왔습니다. 1427번님께서 부탁하신 곡이에요. 부산도 하늘이 높은 게 정말 가을 된 것 같아요. 이런 날에는 영화 비긴 어게인의 OST가 땡기네요. Lost Stars.

그래 난 누군가에게는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탑게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낌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그리고 이소라 피처링 슈가의 신청곡 듣고 오셨고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0892번님께서 오늘은 제주에 있는 카페에 와서 품격 있고 여유 있게 듣고 있습니다. 커피향 좋네요. 원모 찬스 카페에 앉아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요게 여유죠. 심지어 제주도래. 그냥 카페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카페래. 끝났죠 뭐. 자 그러면 원모 찬스의 카페에 앉아 듣고요.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ザクザクイビガイビガちゃんぽん、イビガちゃんぽんモ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두시의데이트안영미입니다이제마무리할시간이고요마지막으로문자하나만더볼게요8720번님얼마전에노브레인멤버이성우씨결혼식에서크라잉넛이말달리자부르는영상이알고리즘에떠서봤는데너무신선하고재미났어요지금좀졸린데잠도깨고웃음도짓게크라잉넛의말달리자신청합니다아너무좋다제가또가장또사랑하는오라버니들중한명아니겠습니까스위스로오빠들도좋아하지만또그반면에제가크라이너오빠들도너무사랑합니다노브레인오빠들도사랑하고요자그럼끝곡으로8720번님의신청곡크라이넛의말달리자들려드리면서인사드릴게요우린내일또해도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6: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적어놓은 목록을 보면 끝낸 일보다 아직 하지 못한 일이 더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끝내지 못하거나 중간에 멈춘 일이 계속 마음에 남는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번 주에 해낸 일보다 미처 하지 못한 일, 아쉬웠던 순간을 더 오래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이 꼭 모든 걸 끝내야 하는 날은 아니잖아요. 못다 한 일이 조금 남아 있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해낸 것들 생각보다 꽤 많을 거거든요. 오늘만큼은 남은 일보다 해낸

0: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였습니다. 할 일을 쭉 적을 때 끝내낼 옆에 작은 체크를 하거나 쭉 하고 선을 긋는 것처럼 끝냈다는 표시를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볼 때마다 괜히 뿌듯해지잖아요. 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구나 하고요.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그려놓은 체크 표시가 참 많을 겁니다. 오늘은 못한 일에 얽매이기보다 이번 주에 나에게 한 주도 수고했다고 커다란 체크 하나 그려주면서 주말을 마무리해볼까요?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신고합니다. 차트를 달리는 노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나를 안아줘.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가수의 최근 신곡과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곡을 모두 만나봅니다. 새로운 신, 옛 고, 신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가수는 지수입니다. 2016년 블랙핑크로 데뷔한 지수는 그룹 활동뿐 아니라 솔로 가수와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죠. 2023년 첫 솔로 앨범 미를 발표하며 꽃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11개월 만에 신곡 클릭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공개할 솔로 앨범의 첫 번째 선 공개곡입니다. 절제된 신스 사운드와 탄력 있는 베이스에 댄스 팝 리듬을 더해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클릭은 서로에게 끌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두 사람의 본능적인 끌림을 표현한 곡인데요. 지수 특유의 단단한 중저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곡 클릭 전해드리고 솔로 데뷔곡 꽃 그리고 블랙핑크 포레버 영까지 만나볼게요.

신고합니다. 이번엔 몬스타엑스의 노래들 만나봅니다. 2015년 데뷔한 몬스타엑스는 강렬한 음악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앞세워 자신들만의 색깔을 구축해온 그룹인데요. 드라마라마, 러브킬라 등 다양한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에도 꾸준히 참여하면서 음악적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미니앨범 The Phase를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와 감정이 교차하는 지금의 몬스타엑스를 담아낸 앨범으로 타이틀곡 매직을 비롯해 모두 6곡이 수록됐습니다. 데뷔 12년 차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는 모습을 듬뿍 담았죠. 타이틀곡 매직은 리드미컬한 기타 사운드와 강렬한 비트 위에 멤버들의 섬세한 보컬을 쌓아올린 노래입니다. 한층 성숙해진 몬스타엑스의 매직 전해드리고 드라마라마, 러브킬라까지 만나볼게요.

0: anxious. Ugh.
1: MBC FM for you.
2: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한 가수의 신곡과 인기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신고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청하입니다. 청하는 2016년 프로젝트 그룹 IOI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뛰어난 춤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주목받았죠. 그룹 활동을 마친 뒤 2017년 Why Don't You Know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후 롤러코스터, 벌써 12시, 스냅핑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대표적인 여성 솔로 가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탄탄한 가창력에 뛰어난 퍼포먼스까지 갖춰 무대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청하가 새 디지털 싱글 멕시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 Save Me 이후 약 7개월 만의 신곡인데요.

반복되는 현실과 공허함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새로운 자신과 삶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멕시코는 미니멀한 도입부에서 시작해 강렬한 브라스와 풍성한 사운드가 더해지는 라틴 팝곡인데요. 자유와 해방을 향해 떠나는 이야기를 청아 특유의 섬세한 보컬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신고합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뮤지션은 주시크입니다. 주시크는 2020년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로 감성적인 목소리와 편안한 팝 사운드로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2021년에 발표한 너를 생각해가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이름을 알렸고요. 이후 아무래도 난까지 연이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자신만의 감성적인 음악 색깔을 만들어왔죠. 직접 곡 작업에도 참여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 꾸준히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시크가 약 1년 만에 새 싱글 죽음의 조각을 삼켰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주로 선보였던 팝음악에서 벗어나 강렬한 밴드 사운드를 앞세운 록 장르에 도전했는데요. 타이틀곡 죽음의 조각을 삼켰어는 태양을 향해 날아가다 결국 타버리는 나방의 사랑을 비유한 곡입니다. 사랑의 모든 걸 내던지는 청춘의 모습을 폭발적인 밴드 사운드와 서정적인 감성으로 풀어냈는데요. 주시크가 직접 작곡과 기타 연주에도 참여했습니다. 신곡 죽음의 조각을 삼켰어, 너를 생각해, 그리고 기억의 저편에까지 만나볼게요.

0: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1, 2부 순서 연주곡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콜드플레이 더 사이언티스트 하양 늑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0: 맛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잠나무 잠자

일요일 3부 순서 차트를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가장 큰 음악 차트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 싱글 차트부터 만나볼게요. 엘라 랭글리의 Choosing Texas가 지난주 3위에서 두 계단 올라 처음으로 영국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는 시에나 스파이로의 Great Expectation으로 지난주 5위에서 세 계단 뛰어오르며 자체 최고 순위를 새로 썼네요. 3위는 휴겔, 이마이란젤, 울트라나테의 Moving to the Sun이 지난주보다 한 계단 내려왔고요. 4위는 스텔라 레프티의 보스턴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5위는 돌리 파튼의 9 to 5가 차지했네요. 오늘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28위 곡 노아칸의 Orbiter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31위에서 세 계단 올라 자체 최고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큰 성공을 거둔 뒤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과 주변의 시선 속에서 흔들렸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노아칸 Orbiter 만나볼게요.

이번엔 영국 앨범 차트입니다. 알렉스 워런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와일드 차일드가 발매와 동시에 1위로 진입했고요. 2위 역시 신규 진입입니다. 코티너스가 데뷔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베스트 앨범 God Bless the Band가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3위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 지난주 2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고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위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5위는 돌리 파튼의 베스트 앨범 Diamonds and Rhinestones Greatest Hits가 한 계단 올라 처음으로 탑5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주 영국 앨범 차트에서는 2위로 새롭게 진입한 코티너스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앨범 God Bless the Band는 밴드 결성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장의 정규 앨범을 돌아보는 베스트 앨범인데요. 기존 대표곡들과 함께 두 곡의 신곡

신곡도 실렸습니다. 신곡 중에 The Luckiest Man Alive는 프론트맨 리암 프레이가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밴드와 함께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코티너스 The Luckiest Man Alive 만나봅니다.

이번엔 미국 싱글 차트로 넘어가 봅니다. 엘라 랭글리의 Choosing Texas가 20주째 1위를 지키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시즌송이 아닌 노래 중에서 빌보드 핫100 차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정상을 지킨 곡이 됐습니다. 2위는 스텔라 레프티의 보스턴이 올랐고요. 3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가 4위는 모건 월렌의 Been By Now 그리고 5위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까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순위 변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에서는 46위 곡 케인 브라운의 음원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49위에서 3계단 올라 자체 최고 순위를 새로 썼는데요. 친구들이 함께 놀러 나가자고 해도 자신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아내를 향한 애정을 유쾌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실제로 케인 브라운이 아내를 바라보다 떠올린 생각에서 시작해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케인 브라운, Woman. 만나볼까요?

차트를 달리는 노래, 마지막으로 미국 앨범 차트입니다. 엔하이픈의 미니 8집 The Thin Bliss가 발매와 동시에 1위로 진입했는데요. 엔하이픈이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오른 건 데뷔 이후 처음입니다. 2위는 엘라 랭글리의 댄들라이온이 지난주 5위에서 3계단 올라섰고요.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이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4위는 모건 월렌의 I'm the Problem이 지난주 6위에서 2계단 올라왔고요. 마지막 5위는 돌리 파튼의 베스트 앨범 Ultimate 돌리 파튼이 차트에 재진입하며 5위에 자리했습니다. 오늘 미국 앨범 차트에서는 1위로 새롭게 진입한 엔하이픈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The Thin Bliss는 지난 1월에 발표한 The Thin Vanish에 이어지는 작품으로 금기를 깨고 도피를 선택한 두 연인이 수많은 위기 끝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타이틀곡 Bloody Paradise는 추격과 도피가 이어지는 절박한 순간에도 서로와 함께하는 곳을 낙원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의 감정을 강렬한 리듬에 담았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노래 마지막 곡 엔하이픈입니다. Bloody Paradise.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해바라기 2님과 8551번님 신청곡이었어요. 윤건 라떼처럼,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리고 정인의 미워요까지 함께 하셨고요. 이번엔 YG 라이프님 신청곡인데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을엔 전어보다 박효신이 먼저 떠오른다 하시며 바보 박효신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 이어서 여우의 여신님께서 청해 주신 김동률 동행까지 만나볼게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

오늘 마지막 곡은 아치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아치님 아침 저녁으로 운동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 날짜별로 플레이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며칠 차에 들어가 있을까요? 유리스믹스 There Must Be An Angel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홍주미,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0: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토종
6: 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상암동 하늘공원이 은빛 찬란한 억새로 뒤덮이는 장관을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악취범벅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어느새 하늘과 맞닿은 듯한 초원과 억새 경관으로 거듭나 이런 게 기적이지 싶습니다. 난지도 쓰레기장 악취가 바람 타고 여의도까지 날아와 창문 꼭꼭 닫게 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쓰레기 매립지의 안정화 내용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이구동성 말했습니다. 에이, 저 쓰레기 더미에서 풀 한 포기 잘하겠어? 그건 너무 나이브한 발상 같은데? 아이, 침출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아이, 메탄가스 터져서 큰 폭발이 나면 어떨 건데?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걷다가 보랏빛 맹문동 질비한 모습에 시선을 주다가 하늘의 기적 대신 사람이 만든 기적에 감동합니다. 아, 이 계절이 좋은 이유는 감동할 것이 많아서입니다. 늘 보던 것들도 달리 보이면서 뭉클 감동을 주곤 합니다. 이 계절엔 부지런해야 감동과 감탄, 감격의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9월 13일 일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Bad Company, Move In On 들었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 난지도 쓰레기장을 아예 못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뭐 기억이 생생하죠. 왜냐하면 80년대에 그 난지도 쓰레기장에서 제가 배우로 활동할 당시 영화 한 편 찍었거든요. 그 대학 괴짜들이라는 영화인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막 조금 먹다 남긴 술병을 찾아내가지고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기억이 생생하네. 근데 오늘날이 저 난지도 그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네, 마이클 부블레 Feeling Good 들었습니다. 강복영 씨 4119번. 네. 기분 어떻습니까? 아, 기분이 안 좋다가도 이런 노래 들으면 또 좋아지기도 하죠. 네. Feeling Good. 자, 이번에는 최은미 씨가 청해 주신 네. 찰리 푸스. 아, 일단 저 저녁 준비하면서 백캠 늘 크게 듣는 성숙 언니 생일 축하해요. 야, 이걸 빼먹을 뻔했네. 중요한 건데. 자, 음악은 찰리 푸스 그리고 메간 트레이너, 마빈 게이.

0: 마룬 5 슈가 들었습니다. 8115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아, 제주도에 여행 가셨네. 아저씨 방학 때 애들 그 삼시세끼 챙겨 먹이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느라 고생한 나를 위로차 혼자 제주도로 여행 왔어요. 여행은 뭐 여럿이 와야 재밌지만 혼자서도 또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근데 여행 제대로 하는 분들 중에 여행 중에 최고는 혼자 여행이라고 그러던데. 네. 근데 이것도 방학 때 애들 삼시세끼 챙겨 먹인 것까진 괜찮은데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느라고 고생했다는 건 잔소리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사서 고생하신 건데 이건? 어허. 예. 여행 잘하고 싶죠? 8115번 Maroon 5 Sugar. 앞에 들으신 음악은 Charlie Puth featuring Meghan Trainor, Marvin Gaye. 마침 또 Marvin Gaye 노래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이거 짠 거 아니고 예. 자기적으로 만든 거 아니고 진짜입니다. 파주에 사는 김형일 씨. 자, Marvin Gaye의 What's Going On.
1: Brother, what's up? This is a groovy party, man. Yeah, brother, like, stop right on.

네,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에 이어서 3377번으로 청해 주신 트레인의 드랍스 오브 주피터입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오늘 대구와 부산은 낮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등 꽤 더웠는데요. 서울은 흐린 날씨 때문에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지방도 하늘에 구름이 싹 걷히면서 오늘보다 4, 5도가량 기온이 올라 낮 기온 서울 27도 안팎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전남 광양, 경남 밀양 모두 31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제 나들이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귀경길 정체도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아직도 53km 막혀있는데요. 특히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구간 정체 심하고 서울 요금소 부근 2차로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익스트림의 모던 월드 들었습니다. 박순정 씨가 청해주셨네요. 아, 박순정 씨 남동생분은 가수입니까? 아주 오래전 부산 MBC 라디오에 나가서 남동생이 기타 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방송국에 가서 노래 부르면 가수죠 뭐. 예. 박순정 씨 고맙습니다. 익스트림의 모던 월드. 자, 이월호 씨가 총해 주신 피터, 폴 앤 메리 500 마일스.

잉거마리,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박미선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잉거마리는 노르웨이 같습니다. 예, 예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한번 출연하셨죠.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 뿐이니까 아, 이게 노르웨이 통역을 구해야 되나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영어 잘하신다고 그래서 나오셨는데 생활 영어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가 뭐, 예,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잉거마리,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피터, 폴 앤 메리의 500 miles. 자, 얼마 전에 알리샤 키스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초연 첫 공의 커튼콜에 진짜 알리샤 키스가 등장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8029번 또 4493번으로 알리샤 키스 노래 If I Ain't Got You 듣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모조의 레이디. 2445번 김한결 씨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동화 속 이야기인데요. 지평선 끝에 엄청 큰 고인이 서 있습니다. 겁이 났지만 호기심도 좀 생겨서 크게 소리쳐 말을 걸어보죠. 거인도 상대가 도망을 안 가고 말을 걸어주니 반가워서 대답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거리를 좁혀가는데 막상 눈앞에서 만나니 전혀 크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난 멀리서만 크게 보일 뿐이고 실제론 거인이 아니야. 용기를 내서 가까이 온 사람은 너희들이 처음이군. 뭐든 막상 마주하면 생각만큼 거대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굽기리
1: 베이글.com.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3, 4부 썬데이 스페셜. 자, 지난주에 이어서 브루노 마스의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로 꾸며드립니다. 자, 2016년에 발표된 24캐럿 매직 앨범, 브루노 마스의 세 번째 앨범이에요. 자, 이 앨범에서 싱글 차트 1위까지 오른 That's What I Want로 출발합니다.

0: 브루노 마스의 24캐럿 매직 앨범에 싱글샷이 1위까지 오른 That's What I Want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입니다.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2027년 5월 21일 금요일, 22일 토요일, 25일 화요일, 26일 수요일 The Romantic Tour 앤더슨 박이 함께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또 세 번째 내한 공연이에요. 자, 브루노 마스의 멋진 음악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뒤에 역시 24캐럿 매직 앨범에 있는 싱글샷 탑10 투어 카디비가 피처링한 피네스 듣겠습니다.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브루노 마스의 3집 앨범 24캐럿 매직의 수록곡 카디비가 피처링한 피네스였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 브루노 마스는 미국 출신이고요. 그 다문화라고 얘기 드렸죠. 하와이에서 1985년에 태어났는데 본명이 피터 진 에르난데스. 뭐 성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유대계 푸에르토리코인, 어머니는 스페인계 필리핀인. 이 브루노 마스라는 예명이 아버지가 그 프로레슬링을 좋아하셨는데 프로레슬링계의 전설 브루노 산마치노를 닮았다고 해서 브루노라고 붙여졌대요.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브루노 산마치노. 헐크 호건 이전에는 아주 전설이었다고 그래요. 하와이에서 만났는데 아버지는 퍼커션 연주자고 어머니는 노래도 하고 또 춤도 추시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공연하다가 총 6남매고요. 가족 밴드를 했는데 브루노 마스의 재능이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4살 때부터 엘비스 프레슬리 옷을 입고 춤을 추면 노래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브루노 마스는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어요. 근데 뭐 사업이 계속 안 되면서 거의 뭐 노숙자 신세까지 됐다고 합니다. 200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LA로 갑니다. 뭐 음악 관련 일을 뭐 이거저거 막 했는데 뭐 열심히 해서 모타운하고 계약을 했고요. 계약만 했지 거의 일을 안 줬는 모양이에요. 작곡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로라이더의 Ride Round, K9의 Waving Flag, CeeLo Green의 Forget You, Feist Movement의 Rocketeer 등등을 히트시킵니다. 자, 2010년에 B.O.B의 Nothing on You에 피처링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 데뷔 앨범 Do Wops and Hooligans를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히트곡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자, 2021년에는 앤더슨 박과 함께 Silk Sonic이라는 팀을 결성해서 An Evening with Silk Sonic 앨범을 내죠. 이 앨범에서 Leave the Door Open이 싱글 차트 1위에 오릅니다. 또 Smoking Out the Window도 5위까지 오르고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Silk Sonic, Leave the Door Open.

네, 실크 소니 시절에 앤더슨 박과 함께한 히트곡 두 곡 들었습니다. Leave the door open 그리고 Smoking out the window.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입니다. 자, 2024년에는 레이디 가가와 함께 Die with a Smile을 불러서 또 싱글 차트 1위에 올려놓죠. 자, 레이디 가가와 함께한 Die with a Smile.

네, 레이디 가가와 함께한 Die with a Smile 들었습니다. 이런 노래 들어보면 브루노 마스가 리듬감이 뛰어난 그런 음악들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서정적인 노래도 잘합니다.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자, 실크소닉 시절에 또 한 곡 히트곡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곡도 있죠 뭐. 자, 실크소닉 스케이트.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W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해가 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많게는 15도까지 크게 벌어져 면역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8월 말 늦여름부터 독감 환자가 발생해서 평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지난 금요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요즘 한낮에는 남부지방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져 방심하기 쉬운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잘 겹쳐 입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귀경길 정체는 여전합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화성휴게소까지 27km 꽉 막혀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좋아하는 랜덤 게임

로제와 함께한 아파트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입니다. 브루노 마스는 그래미 상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 받은 게 Just the Way You Are로 베스트 메일 팝 보컬 퍼포먼스, 언 오소독스 주크박스로 베스트 팝 보컬 앨범, 마크론슨의 업타운 펑크로 레코드 오브 더 이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24캐럿 매직으로 앨범 오브 더 이어 베스트 R&B 앨범, 또 이 노래로 앨범 타이틀곡으로 레코드 오브 더 이어 받았고요. That's What I Like로 송 오브 더 이어 베스트 R&B 퍼포먼스, 베스트 R&B 송,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으로 레코드 오브 더 이어 받았고요. 송 오브 더 이어도 받았고, 베스트 R&B 퍼포먼스, 베스트 R&B 송. 자, 이외에도 아델의 앨범 25에 프로듀서로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이 앨범에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또 수상을 했어요. 그래미 어워즈에서 총 15회 수상 경력. 자,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더 로맨틱 투어를 합니다. 아, 실크소닉을 함께한 앤더슨 박은 예, 출연이 확정됐고요. 글쎄, 이 저 로제가 함께 무대에 올라와서 아파트를 부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브루노 마스의 네 번째 앨범 The Romantic, 이 앨범은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요. 자, 이 앨범에서 싱글 차트 1위 I Just Might, 또 싱글 차트 4위 Whiskey Pour 두 곡을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I Just Might.

자, 브루노 마스의 The Romantic 앨범에서 I Just Might, Whiskey Door 두 곡을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 자, 지금 배경음악으로 듣고 계신,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보내드렸던 이 메리 유는 아주 큰 히트곡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좋아하신 곡이잖아요. 이 메리 유하고 또 런어웨이 베이비도 그렇고요. 자,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두 곡 다 두 앞센 훌리건스 데뷔 앨범에 수록곡이에요.

브루노 마스의 데뷔 앨범 Do Ups and Hooligans에 있는 Runaway Baby 그리고 Marry You 두 곡을 들었습니다.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두 주 동안 썬데이 스페셜 브루노 마르스의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로 꾸며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24캐럿 매직 앨범에 있는 베레사체 On the Floor.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쇼팽은 이탈리아에 가보지 않았지만 베네치아의 뱃길을 그려냈고 비제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지만 오페라 까르멘을 썼습니다. 때론 이렇게 상상이 현실보다 아름답죠. 그런데 제 스승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배움은 온몸으로 부딪히는 아픈 경험들이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그 아픔을 다 알지 못해 상상에 기대는 날이 많지만 언젠가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더 깊고 아름다운 연주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0: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 마음은 참 희한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으면 분명 즐겁고 편한데 그렇다고 쭉 같이 있으면 갑갑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따로 나와 혼자 지내면 홀가분하고 자유롭긴 한데 가끔 말 붙일 누구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관계로든 연결되어 있는 이상 감정을 긴밀하게 나눌 정도로 밀착됐다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분리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느슨해졌다가 팽팽해지며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한 계속 그럴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13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오혁 피처링 김예림의 공들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사람 사이 관계라는 건 밀착됐다가 분리됐다가 느슨했다가 팽팽해졌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별밤에서 만나는 우리들은 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만난다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촘촘한 관계이자 하지만 바로 곁에 막 뭐 온도를 느끼면서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여유로운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관계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3, 4부에서는요. 이지의 영화기자님이 추천해 주시는 영화에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영화가 빛나는 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0: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에이비아딘의 So Easy 듣고 왔고요. 첫인사 남겨주신 사연들 좀 볼게요. 김지혜님, 맨날 퇴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 들었는데 오늘은 20개월 아기랑 누워서 듣고 있네요. 운전 중이라 메시지 올릴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은 가입해서 남겨봅니다. 소소하게 듣던 엄마 부엉이 인사드려요 라고 너무 반가운 인사 주셨어요. 앞으로도 종종 소식 기다려봐도 되겠지요. 너무 반갑습니다. 0672님, 안녕하세요. 이나씨,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하고 있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기는 충북 영동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침 저녁의 그 쌀쌀함의 정도가 일교차가 커진 시기라서 진짜 우리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낮 되면은 아직은 반팔 티가 뭐 간절해지는 그런 날씨지만 특히 해가 나는 날에는 해 좀 떨어진다 싶을 때부터 시원하다 싶다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더라고요. 유의하세요. 뭔가 얇은 거 걸칠 거 꼭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이현정님, 대장부엉 냉동칸 고장나서 정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였어요. 너무 많이 채워놓으면 냉기가 안 돌아서 그럴 수 있대서 덕분에 안 먹는 거 과감히 버렸네요. 잘하셨습니다. 참 이게 특히 냉동실이 한 번쯤은 문제가 생겨본 적 다들은 아닐까요? 많이들 있어 보지 않으셨을까? 제 주변에 또는 저희 집에는 종종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지루하니 살림하지 않으면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연정님은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겠죠. 안 먹을 게 뻔한 건데도 일단 냉동실에 넣어놓고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참에 정리 싹 하셨을 테니 너무 다행이고요. 진광현님, 둘째 독감에 이젠 첫째 독감. 휴일 내내 집에만 있었더니 날씨를 모르겠네요. 집에서만이라도 날씨 느낄 수 있는 노래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 부탁합니다. 광현님은 괜찮으세요? 집에 아이들 있으면 감기 울마 오면은 꼭 거기서 아이들한테 옮는 감기가 제일 잦은 케이스더라고요. 아, 요즘 날씨 좀 즐길 만한데 일단 아이들의 쾌유가 먼저겠지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 이어서 화요비 고유진의 고스트 듣고 오셨습니다. 7181님, 대장부엉, 오늘은 괜히 옛 직장이 생각나서 기분이 아리송하네요. 제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였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게 사라지고 작은 손으로 소꿉놀이 한 상 차려두고 선생님 드세요 하는 아이들도 너무 귀여웠어요. 지금은 아파서 쉬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또 사연 보낼게요. 괜히 기분이 좋았다가 조금은 아쉬웠다가 이상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완전히 쉬셔야 할 정도로. 근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을수록 내 몸이 경고 사인을 보낼 때는 반드시 들어줘야 해요. 지금이 너무나 유의미한 시간일 거고요. 그리움도 때때로 참 있어야 되는 일이지요. 다시 즐겁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당장은 7181님이 또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좋아했던 게 뭔지도 생각해 보시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정훈님께서, 별밤 들으며 잠드는 부엉입니다. 택배 일을 하다 보니 누우면 바로 잠드는 터

항상 끝까지 못 듣네요. 죄송. 분명 고되고 힘들지만 17년간 제 삶을 책임져 주었기에 요즘은 저의 일에 더욱 애착이 갑니다. 매일 바쁘게 땀 흘린 만큼만 벌어가는 정직한 직업. 전국의 택배 기사님들 모두 힘내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희 별밤에도 이 배달 업무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아마 들으면서 크게 공감하실 것 같고 이 일은 또 하시는 일들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연이 더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진짜 이 말이 이렇게 정갈하게 들립니다. 바쁘게 땀 흘린 만큼 딱 벌어가는 정직한 직업.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되겠죠. 7166님, 결혼 14년 차. 남편도 제 손을 안 잡으려고 하고 중1 딸내미 손을 못 잡은 지도 1년이 넘은 것 같네요. 초2 아들도 이제 점점 손을 안 잡으려고 해요. 제 손은 누가 잡아주나요? 슬퍼요, 언니. 아이고, 어떡해. 내가 막상 앞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그냥 어린이 영혼으로 보일 텐데 벌써 딸내미가 사춘기를 지나고 아들도 벌써부터 이제 엄마 손 잡고 걷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와중에 남편은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아이 참 이렇게 온기가 필요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끼리 혹시 나도 너무 상대가 그런 스타일인데 그냥 무심결에 아내버릇 하다 보니까 너무 손 한번 안 잡아주고 있진 않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먼저 덜컥 잡고 당신이 안 잡아주면 내 손 누가 잡아줘 하고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게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남편분한테 억울하면 사연 보내라고 하세요. 아, 속상합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일요일 보통 이 시간대면 고속도로 정체가 거의 다 풀렸을 텐데 확실히 이번 주말은 교통량이 많아서 여전히 혼잡합니다. 일단 사고가 난 곳이 있어서 먼저 짚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 2, 3차로에 현재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송악부터 포승분기점, 바람과 매송, 또 금천 일대 포함해 총 26km가량 정체가 남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정체가 아직도 33km가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안성과 양재 일대 어렵고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부터 북수원까지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델의 Send My Love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고요. 석혜선님, 얼마 전 퇴근길에 잠깐 조지님이 나온 방송을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명성이 대단한 작가님이 방송하신다니 소심한 저는 이상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채널 돌리다가 종종 좋은 음악 나오는 게 들리면 한 번씩 멈춰서 몇 번 듣고 다운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장 부엉과 소장 부엉 정도는 구분하지만 그래도 부엉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죠. 한 올빼미 정도랄까? 아무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영을 가야 해서 10시 방송일 땐 좀 부담스럽다는 핑계를 댄 적도 있었지만 이젠 시간도 딱 적당하고 점점 솔깃해지는 이나님 목소리와 털털하고 편안한 매력에 빠져 별밤에 스며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잘 듣고 있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사연 잘 쓰시는 분이 이제야 쓰시다니요. 원기옥을 모은 것처럼 어쩜 이렇게 기승전결이 DJ 마음에 쏙 들게 쓰셨습니까? 명성이 대단해서 부담스럽다고 하기에는 다른 시간대에 훨씬 더 명성이 자자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 핑계는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부지런히 사는 분이 예전에는 조금 내가 잠을 위해서 못 들었다 하는 것은 절대 핑계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건데요. 아무튼 지금 시간도 딱 맞는다고 하니 앞으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아니 사실 좀 슴슴한 사연도 너무 좋아요. 가끔씩이라도 꼭 소식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가끔 듣는 분 중에 소장부엉은 뭐지? 하는 분들께 알려드리자면은 수요일 코너 영업합니다. 시즌4 고정 게스트인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가 소장부엉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4092님, 초등학교 1학년 딸 할인이가 얼마 전 처음으로 받아쓰기 시험 봤는데 100점 맞은 거 있죠? 자랑하는 우리 딸 너무 기특하고 이쁘네요. 신청곡으로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진짜 이 처음 부모님한테 기쁨을 안겨주는 시험 소식이 대체로 이 받아쓰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나이 때 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성인에게도 은근히 받아쓰기 100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더욱 대단한 일이죠. 노래 듣고 올게요.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듣고 왔어요. 이번에는 홈페이지로 남수정님이 남긴 사연입니다. 제 머리는 반곱슬이라 올여름 내내 아무리 예쁘게 드라이해도 지독한 더위와 습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몇 시간 후면 머리가 꼬불꼬불해져서 꾀죄죄하게 다니기 일쑤였는데 요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웬걸요? 아침에 드라이한 머리가 하루 종일 유지되는 거 있죠.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 바뀌었냐고 예쁘다고 하는데 기쁘면서도 기분이 참 묘합니다. 가을이 오니 반곱슬도 얌전해지고 미용실 안 가도 머리한 효과 보고 이래저래 가을이 참 좋네요. 덕분에 돈 굳었겠다. 조용한 북카페에 가서 따뜻한 라떼 한 잔에 대장부험책 플렉스해야겠어요. 가을 타는 반곱슬 제법 낭만적이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곱슬 또는 반곱슬인 분들이 너무 공감할 사연이죠. 저도 어릴 때는 반곱슬인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도 반곱슬이에요. 근데 나이가 조금 많이 들면서부터는 이거 아니었으면 어땠나 싶은 그냥 천연 볼륨이 되어주기도 해요. 그 지저분한 느낌

느낌조차도 저는 원래가 좀 이렇게 살짝 좀 삐진 듯안 삐친 듯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또막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요. 그 샴푸 중에 약간 그 곱슬을 재워주는 종류의 샴푸들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거 쓰면은 이렇게 그 차분해지는 게 오히려 별로라서 안 쓰는데 한번 써보시면은 다음 습해지는 날씨에 꽤 효과 보실 겁니다. 0378님께서 대장부엉 이나 언니, 저는 얼마 전 30대의 마지막 생일을 보냈어요. 육아하느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제 곧 40이라는 생각에 쓸쓸하기도 적막하기도 외롭기도 한 하루였습니다. 찬란했던 2, 30대를 잘 보내주고 중년을 멋지게 맞이하고 싶어요. 내면이 단단하고 혼자 있어도 아름다운 제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 잘 키우면서요. 늘 같은 시간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 말씀드려도 될까요? 짙은의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이전에는 듣고 참 많이도 울었지만 이제는 울지 않을래요? 화이팅! 이라고 뭔가 진짜 이다 알지는 못해도 지나간 시간들 속에 말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분 사연 같습니다. 제가 먼저 와본 40대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그리고 좀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거를 덜 두려워하는 건 집안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즐겁게 사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그 나이 때다 괜찮다고. 지나간 모든 나이대들의 저마다 다른 재미와 즐거움과 근사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울적해하지 말고 40클럽 들어오셔도 여기 제가 일단 내년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내후년까지 있나? 아무튼 뭐 저는 곧또 바뀝니다. 그 숫자가. 조심스럽게 신청하실 필요 없는데도 너무 예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짙은의 사라져가는 것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리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7181님. 1시간만 걸으려고 했는데 별밤 듣다 보니 자꾸 조금만 더 걷고 싶어져서 70분째 걷고 있어요. 동기부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꼭 살을 빼고 말아야지 하고 있답니다. 갑자기 12kg이 쪘거든요. 다이어트엔 별밤이 최고네요. 아주 좋은 또 사연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별밤 효과가 있대요. 함께 운동할 때 또는 산책하면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하면서 레이니의 유 듣고요. 3부에서 이지의 영화기자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스크린 위에 펼쳐진 영화를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
1: 영화가 빛나는 밤.
0: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제 날씨가
1: 네.
0: 지금 바짝 즐겨야 됩니다.
1: 맞아요.
0: 지금
1: 얼마 안 됩니다.
0: 지금밖에 못 입는 옷들 있잖아요. 레더 종류.
1: 맞아요. 거기에 이제 반바지에 후드티.
0: 아, 맞아.
1: 그리고 서두르셔야 합니다.
0: 트렌치.
1: 어, 네.
0: 아, 제일 예쁜데 제일 입을

0: 시간 없는 종류야, 그때.
1: 네.
0: 다들 빨리 꺼내셨으면 좋겠고요. 기자님은 혹시 영화 평가할 때
1: 네.
0: 또 보면은 가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1: 네.
0: 확 이렇게 가르마가 타질 때가 있어요, 영화 평이.
1: 네네.
0: 그럴 때는 진짜 뭐 역시 이 평론이라는 것이 어떤
1: 네.
0: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1: 그쵸.
0: 어떤 시선을
1: 네.
0: 감상하는 일이지라는
1: 네.
0: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래도 너무
1: 네.
0: 전부 다 저쪽에 가 있는데
1: 네.
0: 나만 다 영화 너무 별로야 했는데
1: 네.
0: 나만 막 너무 좋았다라고 하게 된적 같은 거 있으세요?
1: 저는 평론보다는 대중들의 어떤 시선과 차이가 느껴질 때좀 외롭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봤는데 대중들은 이 영화를 지지하지 않고 그게 관객수로 나타나잖아요.
0: 그렇죠.
1: 관객수가 저조하면 정말 외롭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화도 그중에 한
0: 저런.
1: 편일 텐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대중과 제가 지금 척을 지고 있는 거라서
0: 저런.
1: 나의 취향이 이렇게 마이너인가? 약간 좀 외롭기도 합니다.
0: 어허. 그 반대의 경우에는 외로움은 안 느끼시나요? 모두가 좋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별로일 때.
1: 아니요. 저는
0: 그건
1: 예전에는
0: 괜찮아요.
1: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요즘 말로 꺼드럭이라고 하죠?
0: 그쵸, 그쵸.
1: 꺼드럭 때는 좀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
0: 네.
1: 이제는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0: 그쵸, 맞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 열광하게 만든다라는 게 참.
1: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죠.
0: 그런 것
1: 네.
0: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별밤을 소개되고 나서
1: 네.
0: 조금은 좀덜 외로워지시게 아니면 한층 더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 냉정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이번 주 영화가 빛나는 밤 주제 확인하고 영화 얘기로 들어갈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가족입니다.
0: 네, 영화에서 정말 자주 다뤄지거나 등장하는 요소인데요. 평범하지 않은 가족 얘기도 있겠고 정형화된 가족의 틀을 깨뜨리는 영화도 간혹 있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기자님의 아주 사적인 감상문부터 들어볼게요. 스노우 패트롤의 Chasing Cars.

0: 극장판 호프, 영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이 국내에 공개되자 관객들은 호프를 떠올렸습니다. 평범한 마을이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낯선 존재에게 숫대밭이 된다는 얼개 외에도 잘 조율된 공포와 스릴러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비틀린 유머가 비슷하죠. 하지만 제가 떠올린 닮은 꼴은 이티입니다. 1982년 오크스트리트에선 이티처럼 소년들이 무리지어 자전거를 타고 섬광이 번쩍일 때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모님이 이혼할까 두려운 아이들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외계인 친구로 메우고자 했던 엘리엇과 닮았죠. 한 가족의 불안과 상처가 외부의 존재에 의해 봉합되는 결말까지도요. 물론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에 스필버그 특유의 운기를 기대했다간 낭패입니다. 거기엔 친절한 외계인 대신 쓰레기통을 뒤지며 뒷마당을 어슬렁거리다 인간을 찢는 공룡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 되기의 어려움을 공룡의 앞발에 실어보내는 영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입니다.
1: 정말 낯선 작품이고 지금 상영 중인가 봐요.
0: 네.
1: 아직 저에게 아무도 이 영화 얘기를
0: 아 너무 재밌는데 아 벌써 이제 관이 좋은 시간 때는 지금 힘들어서요. 네.
1: 영화계 공룡이 지금 계셔가지고 오디세이라는
0: 맞아요. 근데 그게 없었더라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1: 아니 근데 캐스팅은 화려한데
0: 너무 화려하죠. 네, 지금 오디세이에서도 페넬로페로 한 가정, 한 나라를 지켰던 어머니 앤 해서웨이가 여기서도 한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로 나오거든요.
1: 두 집 살림을 그런 거 하시는 거군요. 게다가 이완 맥그리거가 아빠 역할인 네. 것 같고요.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지금 일단 포스터가 근데 잘못한 게
0: 네.
1: 너무 안 보고 싶게 만들었어요.
0: 그런가요?
1: 90년대 느낌도 나고
0: 맞아요.
1: 일부러 연출한 바이브에 그런 거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네. 공룡이 막 쫓아오고 있고 티라노예요. 아주 짧은 앞발이 강조되어 있고.
0: 티라노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알로사우루스입니다.
1: 알았어요. 죄송해요. 네. 티라노 비스꾸름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부부인가요?
0: 네. 지금 앤 해서웨이와 이언 맥그리거 연기한 이제 부부.
1: 사선으로 이제 도망치고 있어요.
0: 네네.
1: 아무튼 벌써부터 제가 비판적인 시선을 드려서 죄송한데 줄거리부터 알려주시죠.
0: 네. 오크스트리트라는 이 스트리트에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평화롭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돼요. 뭐지 이랬는데 바로 이 마을이 통째로 중생대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은 사실 왜냐고 묻지 않는 거예요.
1: 그렇죠.
0: 왜 그랬냐. 어떻게 저랬냐.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또 단서도 달아주죠. 태양의 비정상적인 파동으로 생긴 워홀로 1억 년 전 선사시대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워홀이 생겨서 그 선사시대의 물질들도 현대로 오고 현대 물질들도 이제 선사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 공룡들이 득실거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은 먹이사슬 최하층에 위치하는 굉장히 손쉬운 먹잇감일 뿐이라서 위기 연발이죠. 그래서 프렉 가족은 그나마 여기는 미국이니까 총기가 있어가지고 좀 최소한의 이제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룡을 피해 도망다니는 와중에 지금 현재는 1982년이거든요. 이때로 돌아갈 수 있는 워홀이 간헐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룡과 사투를 벌입니다.
1: 일단 설정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0: 네.
1: 공룡 입장에서는 얼마나 꿀잼이겠어요.
0: 부패죠, 부패.
1: 그 인간들만 온 게 아니라 네. 뭐 이상한 막 네모나고 딱딱한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고 이게
0: 너무 재밌어요.
1: 어뮤즈먼트 파크가 온 거잖아요.
0: 아이스크림 차도 오고요.
1: 와, 신나지.
0: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보고 이제 슈가 하이가 와서 공룡들도 난리가 납니다.
1: 어머. 네. 근데 공룡 입장에서 인간이 이렇게 효율적인 그 육식 제품이 아닐 텐데.
0: 하지만 우리가 꼭 효율적인 것만 먹지 않잖아요.
1: 우리도 라면 먹으니까.
0: 미식가들은 어렵게 달팽이를
1: 과연
0: 먹고
1: 미식일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괴식이나 정크푸드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에서 기자님이 고른 명대사부터 듣고 영어 얘기로 들어올 텐데요. 어떤 장면이고 누구 대사입니까?
0: 네.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라서 예고편 중에 일부를 가져왔고요. 이제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잘 안 된 상황에서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둘과 이제 엄마 아빠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1: 좋습니다. 그 장면 듣고 올게요. I think that our neighborhood, our house, our whole street has moved. How the hell is that even possible? Get out of there, run! What the hell's going on? Get inside now! Get inside! What are we gonna do? We're gonna survive. God's not gonna let us die here. Rick, you only go to church at Christmas and now you're telling the kids God's looking out for us? 와, 딱 그 예고편.
0: 네.
1: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네. 예고편의 그 기승전결 공식이 뚜렷하네요. 어. 꼭 앞에 소금거린다. If I could hear them there. 가사 가사 가사 그 음악은 쭉쭉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하다가 푹 하면서
0: 갑자기. 그러네요.
1: 와, 그래도 괜히 긴장돼. 어.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긴장이 잔뜩 돼 있거든요. 저. 네. 무슨 내용이에요?
0: 내용은 이제 집안에서 이제 숨어서 가족 회의를 하는 건데 이제 중간 중간에 긴급한 상황들이 이제 예고편이니까 끼어 넣은 거죠. 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엄마는 아이한테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다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도출해서 가족이 다 이제 대항하기를 원하는데 아빠는 대책이 없어요. 아빠는 아들이 아 우리 이제 어떡해요 막 걱정하니까 우리 살아남아야지 이래요.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뭐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는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크리스마스 말고는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거냐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갈등도 슬쩍 드러나는 그런 씬입니다.
1: 아니 원래 진격의 거인처럼 거대한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와중에도 서로 이렇게
0: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1: 느낌이 오네요. 네. 살살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게 흥미로운 것은 뭐 타임슬 인물이 사람이 네. 어떤 시대로 가는 그런 건 있었어도
0: 그쵸.
1: 한 마을이 옮겨간다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 지점이 제일 흥미로운
0: 맞아요.
1: 부분인 것 같은데
0: 네.
1: 굳이 80년대, 82년도예요.
0: 네.
1: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이 로버트 데이비드 로버트 미첼 감독이 어느 날 이제

0: 미시건 주 인근의 주택가를 산책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감독들은 공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공룡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중산층 가족들이 모여 사는 이 조용한 고해가 이질적인 존재, 공룡이 들어오면서 쑥대밭이 되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경을 1982년으로 삼은 건데요. 자연이 이제 가족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자신이 유년기를 보냈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을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그림 같아요. 예쁜 마을의 주말 축제로 시작을 하거든요. 딱 1980년대 미국의 풍족함을 상징하는 거죠.
1: 맞지.
0: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마냥 낭만과 풍족함이 흘러넘쳤던 미국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 같지만 사실 이때는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제 중산층의 삶에 그늘을 들이우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거든요. 뭐 복지도 축소되고 해고도 본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불안이 이제 도사리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주인공인 프렛 가족 역시 그러한 상태예요. 가장인 그렉이 실직 상태거든요. 그리고 재취업을 하지 못해서 동네 피자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내 눈치 보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좀 미안해요. 시간이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가 빤한 첫째 딸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자신의 꿈에 대해서 부모한테 제대로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아들은 부모님이 이혼할까 봐 계속 불안해해요. 이때는 이혼이라는 말을 미국에서도 입에 올리기 되게 불경스러운 어떤 것처럼 대했던 시기거든요.
1: 미국조차.
0: 네. 그러니까 가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한 아버지, 또 자애롭고 아름다운 어머니, 착한 아이들로 구성된 그린 듯한 4인 가족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오크스트리트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공룡이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왜라고 제가 묻지 말라고 했는데 그쵸? 제가 또 답 감독 대신 답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위기 황당하지만 공룡이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서 가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외부 요소들이 공룡으로 나타난 것이고 또 이 외부 위기에서야 비로소 어떤 가족이 처한 문제를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공룡이 이들의 보금자리인 집을 부수고 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데 사실 이 공룡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적이잖아요.
1: 네.
0: 이 적한테는 총을 쏘고 도망치면 돼요. 근데 더 큰 적은 언제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내부에 있죠. 이게 바로 이 부부로 상징이 되는데요. 남편 그렉은 전형적인 회피형 낙관주의자예요. 그래서 문제를 숨기거나 모른 척해서 이제 넘어가는 걸로 버텨온 그런 사람이에요.
1: 이혼하면 안 되나요, 그냥? 이 정도면 공룡보다 문제가 더 클 텐데. 회피형 낙관주의자라는 끔찍한 그 단어가 또 있나 지금 너무 듣는데 무섭거든요. 회피형 비관주의자가 낫겠어요, 진짜.
0: 맞아요. 근데 실직도 숨겼고 공룡이 와도 모른 척하면서 이제 우리 집안에 숨어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야.
1: 다 잘 될 거라고 그러고.
0: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코엘로피시스가 처음에 이웃들을 잔인하게 먹어버려요. 근데 그걸 아이들과 보거든요, 똑똑히.
1: 잠깐만요, 코엘로피시스가 누구예요?
0: 공룡인데.
1: 아니, 뭐야. 다 아는, 기자님은 아는 공룡이잖아요.
0: 중생 때 공룡인데 굉장히 작은 몸짓을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인간보다는 강력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도 다 잘 될 거라고 이제 하느님이 지켜줄 거라고 위로하니까 아내가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1: 너무 무섭네요.
0: 네.
1: 네 그냥
0: 소름 돋죠.
1: 공룡과 결탁하겠어요. 아, 아내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0: 아내는 반대죠. 남편이 밖은 위험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기다리자 이러는 남편과 달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지금 집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된다는 주의예요. 이러면서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식량과 총을 구하고 있을 거다. 밖에서 총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 나가서 파밍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북돋아요. 근데 남편 안 돼 위험해 나가지 말자. 그래서 그냥 기다리자 해결되기를.
1: 기도하자.
0: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높아요. 가정주부보다 더 많은 걸 원해요. 그래서 몰래 지하실에서 가족들 몰래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을 지긋지긋해서 여기서 벗어나서 성공하고자 하는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어느 정도 자신이 투영된 인물인 거죠. 하지만 본인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고착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쨌든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고 하니까

0: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이 가족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또 이 1980년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어떤 그렉이 상징하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가치관과 드니스가 상징하는 진보적인 가치관이 이제 충돌하던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 가족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가족 속에 묻어있던 갈등이라는 게 얼마나 봉합하기 어려운 거냐면 이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제 알로사우루스한테 대항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와중에도 힘을 합치는 와중에도 계속 오랜 기간 쌓아왔던 불만과 불신이 새어나요.
1: 아까 그 예고처럼
0: 너 왜 실직한 거 얘기 안 했어? 그럼 남편이 나 사실 너 그 소설 봤다? 너 우리가 지긋지긋하지? 우리 떠날 거지? 이렇게 막 속을 긁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으로 인해 일단 내부는 일치 단결하는 것 같지만 가족이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문 앞에 공룡이 나타날지라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이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죠.
1: 아,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아까 근데 불길하게
0: 네.
1: 사적인 감상문에서 엔딩에 스필버그 같은 거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0: 네네. 이게 타임슬립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거고 네. 제가 아직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엔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이에요.
1: 오케이.
0: 공룡 덕분에 어찌저찌 가족애로 회복해요. 근데 이게 물론 스필버그식의 따뜻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해피엔딩인데 관객들이 보고 있으면 좀 기괴한 기분이 느껴져요. 이게 해피엔딩인가? 약간 좀 찜찜한데 라는 생각을 남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스필버그로 대표되는 미국식 가족주의 우리 가족만 살면 돼 우리 가족만 똘똘 뭉치면 돼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비틀고 비꼬는 영화거든요. 거의 뭐 공룡의 앞발로 할퀴면서 얻어낸 해피엔딩인데 이 타임슬립과 관련된 이 엔딩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타임 패러독스의 역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도 가족이란 공동체의 유지가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 보여주는 저는 상당히 좋은 엔딩이라고 생각하고 또 미묘한 것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엔딩 크레딧에서 아버지를 추모해요. 감독이 이 영화를 촬영하던 2024년에 감독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 것과 영화 속에서 그렉이라는 이 아버지가 맞이했던 그 엔딩을 생각해보면 좀 되게 마음 찡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너무 스포일러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 알겠어요. 근데 여느 때보다 열정이 넘쳤어요.
0: 네, 너무 재밌고 기발한 영화인데
1: 거의 다섯 장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홈쇼핑 호스트 같았어요, 지금. 좋습니다. 영화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3부 마무리하면서 악뮤의 다이노소어 듣고 4부로 올게요.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

0: 가입비프가세 별도.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뜻밖의 위기에 봉착한 가족 이야기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주라기 공원이랑 볼까요?
2: 아 그러면 너무 뻔하죠. 아.
1: 뭐죠 그럼?
2: 아, 이것도 약간 뻔하긴 한데요. 그럼 말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데이비 로버트 미첼 감독의 전작인데요. 영화 언더 더 실버레이크예요. 데이비 로버트 미첼 감독의 이름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 오스카 후보작을 만들 그런 역량을 가진 감독이거든요. 원래 공포 영화로 주목을 계속 받았던 그런 감독인데요. 이 언더 더 실버 레이크도 뭐 스릴러, 공포, 약간의 블록 코미디가 결합된 그런 복합 장르 이야기인데 이웃집 여자, 되게 아름다운 이웃집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백수 남성이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 안에는 8, 90년대 온갖 대중문화, 뭐 잡지, 뉴스, 영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데이비 로버트 미첼 감독이 꼭꼭 씹어 삼켜서 자신의 스타일로 다시 이제 내놓은 영화거든요. 이 오크 스트리트도 약간 비슷하죠. 8, 90년대 어떤 대중 영화, 특히 스필버그의 자장이 많이 느껴지는 영화인데 자신이 흡수했던 그런 대중 문화들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꺼내놓는다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영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감독의 이름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1: 혹시 이 감독님이 네. 그 영화 감독님이신 부군의 네. 필명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죠?
2: 그러면 좋겠네요.
1: 왜냐면 너무 열정적으로 아, 소개해 네. 이름이 약간 가명스러운 게 모두 이 이름이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 다 이름이야. 그쵸. 데이비시자 로버트이자 미첼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10년 안에 기자님이 오스카 간다 네. 예상하셨어요. 네. 근데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2: 10년. 아닙니다. 10년의 영화 커리어에서 아주 짧습니다. 아, 금방 지나갑니다.
1: 금세입니다. 네. 우리 기억하도록 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부엉이들은 가족하면 어떤 영화 생각났는지 만나볼게요. 고티에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0: 고티에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엉이들이 가족을 주제로 떠올린 영화들 소개할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얘기한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처럼 지금 상영 중인 작품 추천해 주셨어요. 김정희 님이 지난주 독립극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 를 봤습니다. 집안의 자랑이던 누나의 조현병으로 부모는 20년이 넘도록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지냈는데요. 그 삶을 누나의 동생이자 집안의 아들이 다큐멘터리로 촬영해요. 영화 보는 내내 답답함과 안쓰러움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끝나고 나서도 나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하는 큰 물음표가 남았습니다.
1: 네.
0: 듣기만 해도
1: 네. 이 영화가 저도 극장에서 봤을 때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관객들이 모두 다 동시에 한숨을 내셨던 영화예요. 왜냐하면 영화 보는 내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주인공에 이입해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라는 답을 도무지 내릴 수가 없는 영화거든요. 언뜻 들었을 때 자식이 조현병에 걸렸다고 20년이 넘도록 집에 가둬놨다 이러면 부모를 원망하기가 쉽잖아요. 비난하기도 쉽고. 근데 그 부모 역시도 의사예요. 부모님이.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식을 가둬놨을지 이제 영화를 보면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비난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남동생이라도 빨리 이제 누나를 데리고 치료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남동생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또 남동생이 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중에서도 또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누나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굉장히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비극적인 운명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벌해야 할지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어서 보는 이도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0: 야, 이게 어느 나라 영화예요?
1: 일본 영화고요. 와. 일본이 이때 20년 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조현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저조했고
0: 그렇죠.
1: 또 그 병에 대한 인식조차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입원 치료를 시킨다던가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다고 합니다.
0: 어휴, 정희님 덕분에 또 모르고 지나갔을 뻔한 작품 알게 됐습니다.
1: 네.
0: 또 소개해 주세요.
1: 크라운님께서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거나 어딘가 결핍이 있는 이들이 모여 가족이라는 이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보다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나누며 쌓아가는 온기에서 완성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마음이 평온해지는 영화예요.
0: 또 명감독님
1: 네.
0: 등장하셨네요.
1: 네.
0: 그 참 이 영화 감독들이

0: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 메꾸지 못하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진짜 따뜻하게 채워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해요. 특히
1: 맞아요.
0: 가족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영화에서 보면 항상 이 가족이라는 것의 개념의 재정립,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그냥 이
1: 맞아요.
0: 혈연 외에도 우리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것을 영화가 가장 앞서서 항상 설득해 준것 같아요.
1: 네, 특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가족 얘기 굉장히 잘 하시죠. 그리고
0: 그렇죠.
1: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도 이분이 항상 가족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진정한 어른이 뭔지, 이 사회에 얼마나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영화도 그런 면에서 좀 감독의 인장이 남아있는 영화라서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 중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비교적 볼수 있는 영화거든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0501님께서 저는 나 홀로 집에 시리즈가 떠오르네요. 1편과 2편 모두 식구수가 많아서 인원 점검을 제대로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인공이 혼자 낙오됐잖아요. 물론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지만 점점 핵가족화, 심지어 1인 가정이 늘어가는 요즘 시대에 그런 모습이 오히려 놀랍게 느껴지고 부럽기도 했네요. 그러고 보니 근미래만 돼도
1: 네.
0: 막 이렇게 나 홀로 집에 같은 거의 풍경이 되게 좀 희한해 보이게 사극처럼 보이겠다.
1: 아, 거의 사극이네요.
0: 왜?
1: 이미 다들 지금 나 홀로 집에 하고 있으니까. 아,
0: 그러네.
1: 네.
0: 혼자 집에 있는 게왜 특별한 설정이지? 뭐
1: 맞아요.
0: 이러면서. 좋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 더 만나볼게요.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0: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엉이들이 보내준 가족에 관한 영화 소개해 주시죠.
1: 네, 하정님께서요. 저는 영화 헬로우 고스트가 생각나요. 주인공은

0: 어릴 적 가족들이 다 죽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데요. 그리움과 외로움이 지쳐갈 때쯤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귀찮은 귀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귀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다가 어느 날 미나리 김밥을 먹으며 귀신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미워하고 싫어해도 가족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1: 이 영화를 네. TV에서 본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0: 맞아요. TV에서 많이 해요.
1: 그래서 네. 생각보다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눈물도 나죠. 네.
1: 제가 원체 차태현 씨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영화가 또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감독상도 네. 수상했군요.
0: 맞아요. 되게 코미디 영화인 줄 알고 방심하다가 맞아. 이제 마지막에 귀신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눈물샘이 터지는 그런 영화죠.
1: 좋습니다. 0630님께서 저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처음엔 그저 화끈한 액션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치열하게 싸우고 죽일 듯 미워하면서도 결국 미운 정까지 들어 헤어지지 못하는 부부의 모습이 묘하게 현실적이더라고요. 킬러라는 두 사람의 직업이 어쩌면 서로의 치밀한 내면을 표현한 장치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진짜 모습을 숨기고 끊임없이 서로를 탐색하고 방어하는 모습,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싸우고 또 너무 잘 알아서 결국 헤어지지 못하는 가족이자 부부관계의 아이러니를 영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기자님의 문화생으로 들어와도 돼.
0: 그리고 결혼하신 분 같아요.
1: 그래.
0: 본인이
1: 알아.
0: 느꼈던 결혼생활에서 네. 느꼈던 감정들 되게 고급스럽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 너무 저는 고급스러워.
0: 그냥 생각했을 때 죽이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킬러들을 이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1: 두 분 다 장수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소개해 주세요.
0: 김육님께서요. 미스 리틀 선샤인. 각자 결함투성이에 말도 안 되게 삐걱거리는 가족이지만 막내 올리브의 무대를 위해 다 같이 낡은 봉고차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완벽하지 않고 때론 창피하고 좌충우돌해도 결국 끝까지 함께 달려주는 게 진짜 가족 아닐까 싶습니다.
1: 이거 우리가 다룬 영화잖아요.
0: 네. 저희가 모험을 주제로 얘기했던 영화거든요. 2024년 9월 20일 방송 이 기회에 한 번 더 다시 듣기 그렇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게 그래서 이렇게 쭉 줄거리 얘기하는데 나 이 영화
0: 그죠?
1: 아는데? 근데 이 제목이랑 매칭을 네. 못 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인상 깊은 영화였어요.
0: 네, 맞아요.
1: 이 밖에도 고령화 가족, 어느 가족, 스텝맘 추천한 분도 있었어요. 진짜 다양한 영화들이 가족을 주제로 했을 때 제일 좀 넓지 않을까?
0: 거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 중에서 오디세이도 뭐 가족 영화죠.
1: 거의 그 요소를 빼기가 맞아요. 힘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진짜 우리 부엉이 분들도 다양한 작품 많이 감상해 주신다는 거 매주 느끼고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코너는 2주에 한 번씩 돌아와요. 이 시간 주제는 별밤 SNS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으니까 추천 영화 남기고 싶은 분들은 별밤 인별그램 봐주시면 되고요. 저 오늘 특별히 조금 더 열정적인 영화 얘기 감사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0: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입니다.
1: 네, 외진 임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2주 뒤에 만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3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0714님께서 충남 계룡시에서 경기 양주까지 기차와 지하철로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주말 부부입니다. 남들은 3대가 복을 받아야 주말 부부를 한다는데 헤어지는 일요일 저녁 시간이 되면 아쉽기만 하네요. 그래도 내려가는 열차에서 대장부원 목소리 들으며 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주말 부부 한다는 분들에 대한 이 너스레들이 있죠. 와, 뭐 괜히 약간 좀 외로울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어떤 좀 농담 섞인 위로가 되게 보편화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결혼식 날에 비 오면 더 잘 산대. 사실은 비가 오면은 신랑 신부 다 속상하죠. 특히 이 신부는 그 드레스에 헤어 메이크업에. 근데 그 속상함을 근데 이렇게 돼야 정말 잘 살게 된대 라는 말이 괜히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실상은 역시나 떨어져 있으면은 서운하기도 한 게 부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쇼팽은 이탈리아에 가보지 않았지만 베네치아의 뱃길을 그려냈고 비제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지만 오페라 까르멘을 썼습니다. 때론 이렇게 상상이 현실보다 아름답죠. 그런데 제 스승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배움은 온몸으로 부딪히는 아픈 경험들이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그 아픔을 다 알지 못해 상상에 기대는 날이 많지만 언젠가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더 깊고 아름다운 연주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리...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탑백귀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태민의 플로트.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현배입니다. 스포왕의 일요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고요. 오늘 첫 곡은 8월 31일에 나온 신곡이죠. 태민의 플로트였습니다. 아우 태민씨 장난이 아닙니다 역시. 자 이렇게 항상 스포왕 차트는 K-아티스트들의 신곡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 이거 잘하면 다음주에 이거 어쩌면은 소란 노래가 오프닝 곡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주에 소란의 새 앨범이 나오거든요. 9월 18일 금요일에 미니앨범 레이어가 나옵니다. 제가 올 1월 2월부터 해가지고 싱글을 3곡 정도 내고 그리고 그 3곡에다가 이번에 새로운 신곡 2곡을 더 붙여서 총 5곡의 미니앨범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타이틀곡의 제목은 이별 직전 이라는 노래가 곧 나오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9월 둘째 주 스포왕 차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스포왕 차트는요. 땡포티파이 여기에 이런 차트가 있어요. 서울 시티 펄스 서울 시티 펄스라는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가 뭐냐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은 노래만 모아둔 차트.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기 있는 노래. 이게 아마 이제 그 스트리밍한 지역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인기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렌드의 중심, 매일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도시, 이 서울에서는 어떤 노래가 이번 한 주 동안 인기였는지, 또 서울의 리스너들을 사로잡은 K-아티스트는 누구였는지 바로 이 차트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89위가 이 노래네.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이게 또 챌린지 덕분에 음원에서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란 역대 최고 스트리밍 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자곡이 되었죠. 그리고 92위는 영화 와일드싱의 OST예요. 트라이앵글의 Love Is 이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영화 주인공인 강동원, 박지현, 엄태구 씨가 부르신 노래 이제 기억나시죠? 어떤 노래인지. 세 분 모두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그 정말 당시 그 복고풍의 모습 화제가 됐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어서 한 곡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력파 색소포니스트이자 프로듀서죠. 제이슨 리의 Take a Chance 이 노래가 8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엠믹스의 규진 씨가 피처링에 참여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요 세 곡 같이 들어보죠. 소란,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영화 와이드싱 OST,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제이슨 리 피처링 엠믹스 규진, Take a Chance.

서울을 움직인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봅니다. 스포왕 차트 85위는요 3인조 밴드 신일류의 슈슈입니다. 이 곡은 치열한 일상을 어떻게든 버티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래요. 아마 이 곡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82위는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포포 죽어도 사랑해 이 프로그램의 OST 신지향, 윤다혜 그리고 그냥 노창이 함께한 사랑을 사랑해 이 사자를 숫자로 이렇게 써놓은 제목이에요. 포포 저 이거 몰라요. 이 프로그램 남녀가 3박 4일 동안 해외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지 실험하는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작가님 보셨나 보네. 안 봤어요? 궁금해지는데요.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위는요 수민의 플러스 82입니다 이 곡은 서울의 밤이 배경이고요. 그 밤에 좋아하는 상대를 향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지금 딱 들으면 아주 분위기가 딱 맞겠네요.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신일류의 슈슈, 신지향, 윤다혜 그리고 그냥 노창의 사랑을 사랑해 그리고 수민의 플러스 82 듣고 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요즘 주목받고 있는 K-아티스트들을 만나보는 시간 스포왕 차트. 자, 이번 주는 서울 시티 펄스 차트, 서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행도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에서는 어떤 감성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75위는요, 시아 이보람의 빛의 반대편에서입니다. 살다 보면 이게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들으면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노래. 아, 이보람 씨 노래 참 잘하시죠. 64위는요. 김범수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태희의 끝사랑. 아, 우리 태군. 정말 노래 잘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점점 더 잘해죠? 근데 사실 태희 씨는 예전에도 노래를 잘했거든요. 점점 더 잘해집니다. 끝사랑 이거 기가 막히죠. 좀 센치 한밤에 요거 들으면 좀 위험한데 괜히 이거 듣다가 전여친, 전남친한테 잔이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보죠. 시아 이보람의 빛의 반대편에서 태희의 끝사랑.

서울의 맥박을 뛰게 만든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이번에 들을 곡은 다 올해 발표된 신곡들이에요. 먼저 60위는 8월에 나온 커피소년의 신곡 오히려 좋아 요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일이 꼬이고 막힐 때 이 복잡한 마음까지 훌훌 털어버리게 만드는 힐링송이고요. 57위는 7월에 발매된 최유리의 막사랑입니다. 아까 끝사랑 들었는데 이번엔 막사랑입니다. 이번만큼은 내 마지막 사랑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어서 56위는 5월에 나온 정승환 씨의 신곡 마치 오늘처럼인데요.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내 모든 걸 쏟아붓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또 이 과몰입하기 딱 좋은 또 그런 노래죠. 들어보겠습니다. 커피소년의 오히려 좋아, 최유리의 막사랑,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이번 한 주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이 들은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골랐습니다. 스포왕 차트 52위에 오른 노래는요. 올 7월에 발매된 윤마치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처럼 화려하진 않은 내 평범한 하루도 누군가는 꼭 응원해줄 거라고 믿는 그런 따뜻한 내용이 담긴 노래고요. 이어서 40위는요. 나의 소중했던 꿈 그리고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해주는 노래죠. 큰 사랑을 받았던 다비치의 타임캡슐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끝곡으로 소개해드린 두 곡 듣고요. 저는 3부 Dig in the Chart로 돌아올게요. 윤마치의 다큐멘터리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오시죠.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쌓인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가장 필요한 차트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Dig in the chart. 이 시간은요 매주 하나의 키워드나 테마를 정해서 그 주제에 딱 맞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디깅도 해보고 또 그 노래들로 스펑 맞는 특별한 차트를 완성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이번 주 Dig in the chart의 테마 노래 제목으로 스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쉽네. 스텔라장의 월요병가

Stig in the Chat 스포곡으로 스텔라장의 월요병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차트의 테마는 우리 아까 제목에 나온 것처럼 현대인의 불치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월요병입니다. 바로 월요병을 합쳐서 바로 발효라고 읽어버렸네요. 바로 월요병입니다. 우리가 또 주말 방송이다 보니까 월요병은 저희 스포왕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내일 출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개강해서 내일 몇 시 수업인가,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들, 시간표 보고 있는 학생분들, 또 아이들 등교 준비나 집안일,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월요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심정을 대변한 곡들, 오늘 밤이 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들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 시대의 월요병 노래하면 딴딴 딴딴 따다다단 딴딴 그 개그 콘서트 끝나면 나오는 그 파트타임 러버 그 연주곡 진짜 그거 월요병 완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들리면 마음이 쌉싹 그 막 되게 막 이게 쓸려 마음이 아 나 어떡하면 좋아 막 죄 지은 사람처럼 마음이 막 우울해지면서 그 느낌 나는데 과연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먼저 내일 아침 우리의 영혼 없는 출근길 등교길 모습이지 않을까요? 데이식스의 좀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만 이렇게 지쳐있나 나만 제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노래입니다. 이고도의 우리 같은 사람들 두 곡 듣고 올게요.

디그 인더 차트 이번 주는 월요병을 테마로 한 K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아주 우픈 이야기입니다. 옥상 달빛의 희한한 시대. 그리고 다시 한 주가 그 시작되는 게 힘든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기대도 된다.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두 곡이 연달아서 나오네요. 구원찬의 슬퍼하지 마. 걱정은 내려놓고 이 두 곡 들어볼까요? 옥상 달빛의 희한한 시대, 구원찬의 슬퍼하지 마.

띠그 인더 차트 오늘은 월요병을 테마로 한 K 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노래 참 좋죠? 이어서 취업도 걱정되고 꿈은 또 없는 것 같고 현실의 벽 앞에서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쏘아 올리는 노래죠. 에픽하이의 Fly. 그리고 여기저기서 치이고 상처받아도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큰 위로가 됩니다. 바로 그 내 편을 떠오르게 해주는 노래가 있죠. 다이나믹 듀오 DJ 프리미어의 에아오, 에아오라는 노래. 아,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곡 듣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서울의 리스너들이 이번 한 주 가장 많이 들은 노래들 이어서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자, 에픽하이의 Fly, 다이나믹 듀오 DJ 프리미어의 에아오 듣고 오시죠.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이번 한 주 동안 서울을 뜨겁게 달군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스포한 차트. 이번 주는요, 서울 시티 펄스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24시간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의 일상 속에 어떤 노래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서울에서 사랑받은 노래, 상위권에 오른 노래들을 좀 볼게요. 21위에 오른 노래는요, 올 6월에 나온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입니다. 작사 작곡의 심연보 구름씨가 참여해서 만든 곡인데요. 아, 성시경씨의 발라드는 뭐 말이 필요 없죠. 그 음색하며 느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곡은 어른에 관한 노래인데요. 어른 그러면서 대본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스포왕이 어렸을 때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 글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어릴 때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지금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죠, 오히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다니? 왜냐하면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고, 저희 어머니가 막 저 두 아들 손을 붙잡고 이사를 하시고 막 일을 하시면서 학교 보내고 했던 게 30대 초반이셨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어른의 나이가 되게, 그때 제 느낌보다 되게 어린 나이였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른에 대한 이야기. 이 노래는 어릴 때 생각했던 멋진 어른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토닥여주는 곡입니다.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이 노래가 저는 처음 뵙는 아티스트인데 19위를 차지했군요. 아, 보컬은 또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 아마도 또 하반기 스테디셀러가 예상이 되죠. 흰 박혜원의 3일 후, 이 노래가 7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흰 박혜원의 3일 후 듣고 오시죠.

가장 트렌디한 도시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봅니다. 스포왕 차트 5위에 오른 노래는요. 아, 야, 6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 밴드입니다. 바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이 노래가 차지를 했거든요. 이게 또 이 밴드 저 소란도 예전에 이제 활동할 때 한참 같이 활동하던 정말 그 우리나라의 틈은 제대로 된 디스코 음악을 하는 저도 좋아하는 팀이었는데 한동안 좀 잘 안 보이시다가 김간지 씨가 또 너튜브 세계를 평정하면서 또 밴드까지 다시 또 많은 분들이 아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전설의 밴드가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파묘되어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4위는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주제가를 리메이크했죠. 한로로의 잔혹한 천사의 태제 요 노래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곡 들어보죠.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한로로의 잔혹한 천사의 태제

팝콘 차트 이번 주는 서울에 있는 리스너들이 가장 많이 들은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네요. 노래가 또 뜻밖의 노래들이 나오기도 하고 1위 후보곡 두 곡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었죠. 스포왕 차트는 뭐다? 악뮤 차트다. 끝나가는 여름도 붙잡아주는 그 바로 그 노래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아 악뮤 차트 이 곡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1위 후보에 올라있습니다. 또 다른 1위 후보는요. 지난달에 나온 신곡 아 빅나티 빅나티의 노스탈지아가 또 다른 1위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음악만 보고 달려온 날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고백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발표하고 또 빅나티 씨가 입대를 했죠. 9월 10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빅나티 씨도 우리 그 스펑에도 찾아와 준 적이 있는 또 우리 식구인데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2위를 차지한 노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2위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입니다. 노래 계속 듣고 올게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지금 가장 주목받는 K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왕 차트. 자, 이렇게 쭉

함께 해보았습니다. 아, 오늘 스펑 차트가 여러분께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어우, 또 살리기 어려운 게 대본에 써 있습니다. 모두 워리오팅! 끝곡은 이번 주 스포왕 차트 1위를 차지한 빅나티 서동현의 노스탈자 이 노래 듣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M. 매직아워 스페셜 M 음악 특집이 있는 날이죠.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김신의 음반가게.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영화 웨딩싱어 사운드 트랙입니다.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원래 버글스의 노래인데요. 영화 웨딩싱어 사운드 트랙에는 이 밴드의 버전이 실려 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주 거창한 이름이죠. 시애틀에서 결성된 밴드.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1998년 작품이고요. 애덤 샌들러와 드류 베리모어가 주연을 맡았고요. 이 커플은 나중에 또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작품도 함께 찍어서 이 두 작품을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인공은 같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웨딩싱어는 제목 그대로 웨딩싱어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앨범이 생각난 건 최근에 개봉한 존 카니 감독의 싱 어게인, 그 영화 속에서 폴로드가 연기하는 주인공 릭이 웨딩싱어잖아요. 웨딩밴드의 보컬로 활동하다가 예전 아이돌 출신의 그 데니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영화 속에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웨딩싱어 음반 명반이었지, 명곡이 가득했지, 요거다. 그래서 오늘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웨딩싱어 사운드 트랙이 워낙에 삽입곡이 훌륭하니까, 또 많으니까 앨범이 두 장이 나왔습니다. 웨딩싱어 1, 2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앨범 웨딩싱어 볼륨 1 네, 음악들을 들려드릴 거고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주에 볼륨 2까지 한번 해보죠. 영화 웨딩싱어. 영화 속의 배경이 80년대라서 1985년인가요? 아마 그 무렵이 영화 속의 시간적인 배경이라 그 시절의 노래들이, 그 시절의 팝송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오늘 아마

0: 익숙한 곡이 많이 나올 거고요. 이거 백햄인가? 예, 싶을 그런 좀 선곡표가 작성이 될 겁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뭐.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 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1982년 곡이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컬처 클럽의 노래였습니다. 자, 1981년에 발표된 더 폴리스의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그리고 84년 곡 더 스미스의 How Soon Is Now, 두 곡 이어 들을게요.

원래 매직아웃 스페셜M 특히 김신의 음반가게 하는 날은 제가 할 멘트가 많을 수가 없어요. 음악을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는 날이고 아마 그냥 곡 소개 정도만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 특히 그럴 것 같은데요. 다 명곡이라 곡 소개를 특히 뭐 설명을 할 것도 없습니다. 또 폴리스의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그리고 더 스미스의 하우스 니즈 나우였습니다. 매직아웃 스페셜 M 김신의 음반가게 오늘은 아담 샌들러 드류 베리모의 웨딩싱어 사운드 트랙 그 첫 번째 사운드 트랙이고요. 이제 세 곡 이어드릴게요. 이 처음 들려드릴 곡은 Call Me By Your Name 사운드 트랙에도 실려 있어서 그동안 자주 들려드린 곡 더 사이키델릭 퍼스의 Love My Way 그리고 이어서 더 톰슨 트윈스의 Hold Me Now 요거 좀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엘비스 코스텔로의 Every Day I Write the Book 세 곡 듣겠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The Psychedelic Furs의 Love My Way, The Thompson Twins의 Hold Me Now, Elvis Costello의 Every Day I Write the Book. 그 톰슨 트윈스는요, 저 연애할 때 지금의 제 아내가 저에게 준 믹스테이프에 이 Hold Me Now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팀을 알게 되어서, 네, 그래서 이 곡도 좋아합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세 곡 준비했고요. 이 웨딩싱어 사운드 트랙이 좋은 게 뭐냐면, 아, 80년대 노래 뭐 좋은 거 뭐 있을까? 특히 뉴 웨이브 곡 뭐 있을까? 어렵게 플레이리스트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웨딩싱어 사운드 트랙 들으시면 됩니다. 웬만한 곡이 다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좋은 그 사운드 트랙에서 다시 또 세 곡. 아, 빌리 아이돌은 영화에 직접 카메오로 출연도 하죠. 빌리 아이돌의 화이트 웨딩, 데이빗 보이의 차이나 걸, 뉴 오더의 블루 먼데이.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Russian. Rules the nation with Russian.
1: Music and some food of love. Sounds to really make you rub. 매직아웃 스페셜 M 김친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98년 영화 웨딩 싱어 사운드 트랙. 첫 번째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빌리 아이돌의 화이트 웨딩, 데이빗보이의 차이나걸, 뉴 오더의 블루 먼데이 세 곡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는 곡은 뮤지컬 유스의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빠, 좀 웃어봐.

Peace.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1: 샘솟는 숨소리는 음악사에 기록된 그대가 읊조리는 신은 영원 뒤로 맴도는 에코 메마른 귀로 샘솟는 숨소리는 음악사에 기록된

발라드도 좋지만 슬플 땐 what? Hip hop, dance, rock. 발라드도 좋지만 슬플 땐 what? Hip hop, dance, rock. 발라드도 좋지만 슬플 땐 what? Hip hop, dance, rock. 발라드도 좋지만 슬플 땐 get on.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게 뭐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0: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1: 했어
0: 너를 잊으려고 해

Good dog, cool gang. All right, let's do this. Yeah. Yeah.

I'm on my way 이제는 떠나갈게 영원한 건 없어 미련 따윈 걷어 찰래 어차피 세상은 내게 불 꺼진 번악한데 감정의 쓰레기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용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화를 받을 때 보통 여보세요? 하고 대화를 시작하죠. 여보세요는 여기 보세요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볼 수 없는 전화에서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대화를 시작하는 말인 거죠. 근데 요즘은 발신번호도 뜨고 보이스피싱 같은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전화를 받아도 여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제는 그 연결을 망설이게 되는 세상이라니 조금은 씁쓸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먼저 해보려고요. 여보세요? 빵그리 분들 우리 다 연결됐고요. 저 대화할 준비 다 됐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Hello.

0: 나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더벌진트가 피처링한 조용필의 헬로우였습니다. 요즘 이 보이스피싱 때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각박해진 게 보이스피싱의 영향이 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굉장히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전 특히나 일적인 전화가 휴대폰으로 자주 오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도 전화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점점 안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나 이상한 전화일까 봐 망설여지게 되는 그런 거 있죠. 또 요즘 휴대폰에 그런 기능들이 생겼더라고요. AI한테 먼저 물어봐서 누군지 밝혀라. 그러면 내가 연결시켜주겠다. 이런 기능이 있던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너무 좀 팍팍한 것 같고 그래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김성호님께서요. 출근길에 듣는 영디의 따뜻한 목소리가 이젠 일상이 됐어요. 운전 중이라 자주 문자 못 남기지만 매일 잘 듣고 있음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성호님. 오늘도 출근 잘하고 오시고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은 반짝 뉴스 있는 날이죠. 2주씩이나 우리 다은 아나운서를 못 만나가지고 목소리가 그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다은 아나운서 만나실 수 있고요.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도 가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도 얻어가시고 퀴즈까지 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0: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8979번님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서서 아침 6시 10분 정도에 회사에 도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여는 아침을 잠깐밖에 못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할 수 있어서 더 오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답니다. 오늘도 새 아침과 함께 회사로 고고 해볼게요. 해주셨네요. 오,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데요. 8979번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러면 10분? 10분도 못 들을 때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 너무나 저는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출근 시간이 좀 늦춰졌으니까 아침도 좀 더 여유로우시겠죠? 출근 잘하시고 오세요. 김희순님, 안녕하세요. 명절을 앞두고 벌초하러 갑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는데 늘 남편만 보내다가 처음 그 길을 따라 나서니 기분이 묘하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오, 50년 만에 처음이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인데요. 남편분도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벌초 처음이시면은 그 잔디 같은 거 알러지 조심하시고요. 지금 벌도 많이 날아다니죠, 여러분. 쏘이지 않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243번님, 새벽 6시에 골프 레슨이 있어서 연습장 도착했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갑니다. 유유, 정신 단디 챙겨야겠습니다. 아침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언제든 그럴 수 있는 거죠. 정신없으면 깜빡하고 원래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레슨 마칠 때까지 휴대폰 없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어디를 가셔야 하나요?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잘 가셨다가 다시 레슨 잘 받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808번님, 울산에 있는 정유 공장으로 출근 중입니다. 집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가는 길에 윤도현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연장 작업에 다들 많이 지쳤을 텐데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아유,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아, 그래도 이제 조금 풀리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최근 오늘도 잘하시고요. 윤도현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노래를 함께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월요일이고 또 아침이니까 힘찬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YB의 나는 나비 듣고 올게요.

YB의 나는 나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803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에일리의 UNI였고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979번님, 김희수님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진승환님이요. 이직하고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월요일, 화요일을 쉬는데 그게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 월요일임에도 일찍 일어났네요. 그래서 라디오 켰습니다. 해주셨어요. 주말에 오히려 일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주말에 바쁜 곳들은 월화 이렇게 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쪽에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 거 오늘은 나를 위한 또 시간을 또 보내면 어떨까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9511번님, 저는 9월 19일에 운전직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30대고요. 새벽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출발하다가 문자 보내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뱃속에 별똥이도 있어서 더 파이팅하게 되네요.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해주셨네요. 운전직 공무원 시험이 9월 19일에 있군요.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지금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곧 별똥이도 만나실 테니까 가족들의 기운 가득 받아서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서도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파이팅입니다. 2401번님. 제주에 사는 빵글입니다. 12월에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최근에 500일이 됐어요. 남자친구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내 사랑 성범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자 사랑해. 신청곡은 멜로망스의 아무 날의 서프라이즈입니다. 오, 12월에 결혼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500일이면은 그래도 엄청 길게 만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확신이 있으셔서 결혼에 지금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게 또 운명이 아니겠어요? 성범님이랑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요. 또 12월에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시면 그때 또 제가 정식으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함께 할게요. 멜로망스의 아무 날의 서프라이즈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아파서 하루를 보내는 게 유난히 더 아깝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도 감기 걸리기 좋게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5도, 대전, 전주가 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부산 29도로 서울은 어제보다 3, 4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남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들이 있겠고요. 또 빗방울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내일 경상권 동해안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0: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2: 새 아침 반장 뉴스. 반장 뉴스 전해줄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2: 네, 다은 씨, 우리 2주 동안이나 얼굴을 못 봤어요.
3: 그러니까요. 그 사무실에서 보긴 했죠. 저 튀었나요?
2: 네. 진짜 이렇게 서운하게 할 거예요. 시작부터 오랜만인데 우리.
3: 아니 근데 진짜 시간이 금방 갔네요.
2: 안 보고 싶었단 뜻인가요?
3: 아니 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2: 그러니까
3: 우리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딱 2주 동안 제가 다리를 다치고 다녔던 것 같네요. 너무
2: 그러니까요.
3: 힘듭니다.
2: 맨날 쩔뚝이면서 다녀가지고 온 회사 사람들의 걱정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어요 지금.
3: 아니 진짜 일요일을 느끼는 게 모르는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저 딱 만나서 저기 근처에 한의원 괜찮은데 추천해 주시고 또 다른 분은 정형외과 추천해 주시고 아 정말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 사랑받는 막내네요.
3: 아 진짜 빨리 나아야죠. 이 사랑을 받아서.
2: 고생이 많고요. 지금부터 우리 다은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장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3: 네,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비상! 비상! 두부 비상! 아 진짜 요즘 추석이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 네.
3: 명절에 아무래도 다양한 음식 만드는 집들도 많다 보니까 두부 사용량 늘 수밖에 없죠.
2: 그쵸.
3: 근데 최근에 수입콩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러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큰일인데요. 어쩌다가 수입콩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그 이유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 일단 두부를 만들려면 당연히 콩, 이 대두가 필요하죠.
2: 네.
3: 그 중에서도 두부, 두유, 장류 등에 사용하는 가공용 대두는

0: 주로 중소식품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업체들이 사용하는 가공용 수입콩이 연간 약 25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이 약 22만 톤에 그치면서 3만 톤가량의 공급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일부 두부 제조업체들이 당장 사용할 콩도 부족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빵그리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콩 수입하면 안 되나? 이렇게요. 안 되는 건가요?
0: 여기에는 우리나라 수입 관리 제도가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식용유처럼 콩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착류용 대두는 민간 직수입이 가능한 반면에 두부, 두유, 장류 등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가공용 대두는 정부가 수입 물량을 관리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를 통해서 공매 같은 방식으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중소 두부 업체들이 필요할 때 해외에서 콩을 직접 사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물량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급을 받는 구조인 거죠.
1: 네, 근데 왜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일일이 관리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0: 가장 큰 이유는 국산콩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수입콩이 제한 없이 많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콩 때문에 국산콩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콩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물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사실 중소 두부 업체들의 생각은 다른 게 국산콩과 수입콩의 가격 차이도 크고 용도 그리고 가공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수입콩이 부족하다고 국산콩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산콩을 사용하면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1: 네, 근데 아까 식용유 같은 착유용 대두는 민간에서 직접 수입할 수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착유용 콩 그리고 가공용 콩은 수입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0: 일단 착유용 대두는 주로 콩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민간 직수입이 가능한 데다 일정 물량에는 할당 관세 0%가 적용되고 수입 이익금도 부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부, 두유, 장류 등에 쓰이는 가공용 대유는 정부가 수입 물량을 관리하고 5%의 관세와 수입 이익금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국산콩으로 쉽게 대체하기도 어려운 두부용 콩에 왜 더 엄격한 수입 규제와 비용 부담을 적용하느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공용 대두도 민간 직수입을 허용하고 혈당 관세도 0%로 낮추고 수입 이익금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1: 하지만 정부는 국산콩 농가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중소 두부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가 그리고 물량 확보가 중요한 만큼 서로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거네요. 사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 집만 해도 두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두부 전도 있죠. 그리고 동그랑땡 같은 거에도 두부 엄청 많이 들어가죠. 국도 만들려면 두부 넣어야 되죠.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우리 식탁에서 빼놓기 어려운 식품인 만큼 이 수급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뉴스 만나러 가볼게요. K-Will의 네가 필요해입니다.

0: 케이윌의 네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반짝 뉴스 우린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이번엔 비상! 비상! 동전이 사라지고 있어요.
0: 비상이 많네요.
1: 네, 요즘 비상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이젠 현금 대신에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동전을 썼던 기억이 엄청 옛날이었던 것 같네요. 영디는 마지막으로 동전 쓴 거 언젠지 기억나세요?
0: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고 그냥 마트에 카트 뺄 때만 쓰고
1: 그쵸.
0: 근데 해외 나가면은 이제 동전을 많이 쓰니까 오히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1: 괜히
0: 계산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1: 네, 치렁치렁한 것 같기도
0: 네, 무겁기도 하고.
1: 네, 근데 이렇게 또 동전을 찾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좀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은행에 동전을 바꾸러 가도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만 교환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마트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또 문구점 같은 곳에서도 동전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야말로 동전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6통 목적으로 새로운 동전을 만드는 일을 전면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모든 동전을 새로 만들지 않기로 한 건데 동전 수요는 계속 줄고 있는 데다가 동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와 니켈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러다 동전을 아예 새로 만들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다고 동전을 아예 우리가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가 없진 않잖아요.
1: 그렇죠. 뭐 전통시장이나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곳, 또 코인 노래방이나 게임장처럼 여전히 현금과 동전이 필요한 곳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새로운 동전을 만드는 대신에 은행 등에서 다시 거둬들인 동전을 필요한 곳에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동전을 계속 새로 만들지 않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서 동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겠죠. 실제로 미국에서 1센트짜리 페니 생산 중단한 뒤 동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전이 부족해지면 상인들이 거스름 돈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반올림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0: 네.
1: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반복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값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하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0: 네, 사실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지금이 어쩌면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현금과 동전이 꼭 필요한 곳들도 있거든요. 우리 일상에 작은 불편이나 물가 불안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그리고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전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우리는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1: 네, 마지막 뉴스는 비상이 아닙니다. 이건데요. 저랑 떡지순례 가실 분! 떡지순례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0: 아이, 알죠. 저한테 한 질문인가요? 지금 떡집 탐방하러 가는 거잖아요.

아, 그쵸. 떡집과 성지순례를 하지 말인데요. 아, 요즘 이 맛있기로 소문난 떡집을 찾아다니면서 떡을 맛보는 일명 떡지순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영디는 떡지순례 최근에 떠나본 적

0: 근데 저는 그렇게 앙금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1: 어, 그리고 맞아요. 그 요즘 막 엄청 줄 길게 서서 네. 기다리는 그 한 땡땡 뭔지 아시죠? 그 집도 있고.
0: 엄청 많죠.
1: 아, 진짜 보면서 아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줄이 너무 길어서 아직까지 도전은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앙버터 절편, 피자 설기도 또 핫하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재해석한 찹쌀떡까지 사실 과거에는 전통 간식으로 여겨지던 떡이 좀 유행하는 맛과 재료를 입으면서 젊은 세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에서 떡을 디저트로 언급한 게시물이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블로그에서 떡지 순례를 언급한 게시글도 올해 1월과 8월을 비교했을 때 약 2.9배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떡을 찾고 즐기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심은 실제 떡집을 찾는 오프라인 방문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의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떡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떡집 순례가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긴 줄이 늘어선 유명 떡집을 찾다 보면 캐리어 끌고 온 외국인 관광객들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기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통 제조 기술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적인 품질 기준과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지속적인 상품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작년부터 해가지고 요즘 우리 전통 간식들이 계속되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너무 보기가 좋아요. 예쁘기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0: 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퀴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수입콩 부족 사태에 관한 뉴스 전해드리면서 두부에 대한 얘기했었죠. 최근에는 원료의 품종을 달리하거나 건강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두부를 만드는 데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두부를 만들 때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두부 제조에 적합한 이것을 주 원료로 삼습니다. 이것은 흔히 노란색을 띠는 콩으로 두부뿐만이 아니라 된장이나 간장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영양학적으로도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게요. 1번 자두, 2번 대두, 3번 만두, 4번 원두. 다시 한번 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자두, 2번 대두, 3번 만두, 4번 원두.
0: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힌트 주세요.
1: 아, 여러분 막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거에 막 신경 쓰지 않는데 한국에선 유독 막 작은 얼굴 막 이런 거. 소두다 소두. 아우 나는 좀 큰 얼굴인 것 같아. 뭐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0: 다음 주에는 다리 좀 더 나아서 오시기를 바랄게요.
1: 네, 네.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우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나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오늘 함께 하시죠. 백지영의 대쉬입니다.

0: 방금 들으신 곡 백지영의 대쉬였습니다.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노란색을 띠는 콩으로 두부뿐만 아니라 된장이나 간장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는 거. 정답은요? 2번 대두였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6: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7: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8: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4819번님. 6월에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1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고 매일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들은 건 3개월쯤 되어 가네요. 청주에서 대전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출근길이 쉽진 않지만 새아침 들으며 가다 보면 어느새 도착해 있답니다. 남편이 조종사인데 하늘을 날고 있을 남편을 위해 노래 한 곡 예약합니다. 김세정의 스카이라인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가족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선 복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아이 14개월째 이제 잘 무럭무럭 크고 있는 아이도 얼마나 또 예쁠까요, 지금. 남편분도 엄청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겠죠. 조종사면은 진짜 저도 한때 그런 하늘을 날고 싶었던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멋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4819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김세정의 스카이라인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레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3079번님이 보내신 문자로 월요일 굿모닝 FM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동 등록하러 가요. 들어오면서도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저 매일매일 잘 다닐 수 있겠죠? 하시면서 3079번님 처음부터 매일매일 꼭 가야지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단 첫걸음 내딛는다 생각하면서 기대감으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응원합니다.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죠. 3079번님처럼 기대되는 일 하나 만들어두면 평범한 하루도

화민이 싹 돌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저는 이번 주에 기대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난다는 생각으로 아, 설레라. 설레서 웃음이 막 나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난 뭐 딱히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들면 되죠.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그 기대감으로 이번 한 주도 버티자, 이기자, 아자아자! 아자!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MBC 미니,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해야죠. 문자 만나볼까요? 윤수연님이,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이 생일이라 일주일 동안 생일 주간으로 설레하면서 보낼 거예요. 좋겠다. 축하해요. 토요일 날 또 다시 한번 축하해야 되는데, 그죠? 계속 축하받는 한 주 되겠네요. 4497번님이, 저 오늘 52번째 생일이에요. 가족 챙기고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온 워킹맘인데 오늘은 아무도 제 생일을 모르는 것 같네요. 점점점. 테디가 축하해 주세요. 유유. 오, 어떻게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4497번님 생일 축하해요. 이게 바쁘게 살다가,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

0: 부모님 생일을 부끄럽게도 못 챙겼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서로 못 챙겨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라고 룰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게 된 것 같은데 다 생색내고 해야 돼. 이렇게 설레는 날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서운해 또. 괜히 서운할 필요 없이 좋은 일은 다 설레면서 기쁘게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4405번님.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날이에요. 짐 싸는데 너무 설레버리네요. 아 참고로 저는 8년차 교사입니다. 선생님인데 이렇게 행사들이 다 설레고 이러면 천직이시네. 좋아요. 학생들하고 또 동료 선생님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우 설렌다라고 얘기하면서 월요일 시작하니까 설레고 좋네요 진짜. 여러분 설레게 2시간 가시죠.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팸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유희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유행본부 오늘 쉬어가요. 대신 굿모닝 FM 특별초대석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 보이그룹 펜타곤 나와줍니다. 후이, 진호, 홍석 씨 세 분이 아침에 또 나와주십니다. 램수면 토크쇼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보험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이카운트,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9: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8: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7시 10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월모닝.
3: 월모닝.
4: 우리 둘째 효기도 오늘 생일이고 또 수련회도 가거든요.
3: 진짜요?
4: 네, 감사합니다. 설레는 하루. 이번 주도 설레는 가을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요. 남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9.3도로 오늘도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부산이 29도, 대구가 30도로 오늘 남부지방 볕이 뜨겁고 낮더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조금 더 맑아지겠고요. 일교차도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충남, 전북으로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 끼는 곳들이 있겠고요. 이번 주 비 소식은 내일 경상권 동해안으로만 약하게 내리겠고 대체로 맑은 날이 더 많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일치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 딱 들려드립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요, 중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1초 들으시고 제목 맞춰주셔야 돼요. 되나 싶지만 돼요. 예, 집중하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선착순 1등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한 분께 부침 여름행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민영 PD가 또 돌아왔습니다. 준비됐죠? 예, 눈 뜨시고요. 눈 뜨시고 자, 노래 1초 들려주세요. 아, 늘 듣지만 늘 짧아. 알겠죠? 근데 오늘은 알 것 같은데? 딱 메인 부분이 나와서 많은 분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 번호 1367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신의 영역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행운 영역도 있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을 거예요.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제목 계속 보내주십시오. 선정이 되면은 아이스티 선물로 쏘겠습니다. 자, 정답송 바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포미네사의 노래였죠?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자, 정답 발표할게요.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은 바로 포미닛 핫 이슈였습니다. 이경민님이 핫 이슈 중학생 때 친구들이랑 핫 이슈 노래 틀어놓고 춤추곤 했었는데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 됐네요 하셨어요. 아, 이런 노래들이 있어. 저는 기억나는 노래들이 초등학교 때는 와, 또 엄청 올라가야 되네. 날개 잃은 천사였던 것 같은데. 천사를 찾아 샤바였던 것 같은데. 아, 많이 올라가네요. 8540번님이 핫이슈 아우 신나 덕분에 월요병 날아갑니다. 신나는 출근길. 다행이네요. 신나게 월요일 시작해봅시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릴게요. 매일매일의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8934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2017학년도 대입수시 원서 마감 10분 전에 접수 사이트가 먹통된 거 봄? 그래서 1시간 연장해줬는데요.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사람이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대요. 아,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태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UA어 플라이 홈페이지에서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서버 장애 당시 로그인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감 연장 기간에 이제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새로 그 지원한 수험생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해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죠. 아이고, 이런 얘기 제가 하면 뭐합니까? 많이 속상한데, 네, 어쨌든 잘 마무리되기를 응원합니다. 8934번님 초콜릿 드립니다. 8829번님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한 거 봄? 너무 자랑스러워요. 개봉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저 너무 기대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기대돼요. 거의 뭐 영화, 한국 영화 사상 최고라는 그런 평도 있어가지고 최초 수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영화로. 더 자세한 얘기 이따 오키뉴스에서 또 전해드립니다. 8829번님 팝콘 과자 선물로 드립니다. 어지분 이츠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들을게요.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4736번님 사과폰에서 첫 폴더폰 폴더블폰 나온 거 봄. 삼성에서 먼저 선보였던 반으로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생각보다 화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무려 329만원. 한국에서는 10월에 정식 출시된다고 하는데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네요. 후후후 하셨어요. 와 드디어 네, 사과폰에서도 접히는 폰이 나오는군요. 근데 이거를 삼성이 제일 먼저 했다는 거. 이런 기술은 대한민국이 최초였고 최고라는 거. 아, 예, 괜히 으쓱하네. 좋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329만원? 예, 4736번님 막대 과자 드립니다. 와, 진짜 비싸다. 2967번님 어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결승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우승한 거 봄? 2018년 이후 8년 만에 우승인데요. 선발 투수로 나온 하연승 선수가 7회까지 삼진 8개를 잡으면서 완봉승을 거뒀어요. 공이 정말 매섭더라고요. 내년 신인 드래프트 때 이글스로 와줄 수 있을까? 아, 또 이글스 팬이시군요. 예. 아,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예, 드디어 우승을 했어요. 선수들 지금 누리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2967번님 스파게티 맛 라면 드립니다. 7845번님 어제 농구 한일전

2026 아시안게임 조별 예선 3차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겼어요. 덕분에 조 1위로 8강에 올랐는데요. 한일전에서 승리는 항상 값지네요. 파이팅! 아, 일본 농구 강하거든요. 일본이 뭐 야구도 강하고 사실 스포츠 강국인데 이렇게 약간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이겼을 때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이 있어. 고생했어요. 멋졌습니다. 7845번님 딸기맛 요구르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세요. 아이유씨의 신곡 들을게요. Dear My Crazy Soulmate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지금 좀 꼭 피해서 지나셨으면 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송파구 일대입니다. 영동대교 못 가서 사고 때문에 2, 3차로가 막혀 있는데 강동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가는 데만도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구간은 좀 피하셨으면 해서 강동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도 비슷한 구간 밀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시속 10km대로 지나고 있고 구리 시계에서 성수대교까지 지금은 30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강 동쪽으로 두 길 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도 남동 부근 사고 있어서 많이 밀리는데 1차로와 4차로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또 하고 있어서
1: 안녕하세요.
0: 아, 지금 모습 보시고 조영희님이 자영 리포터 스포츠 코치 같아요. 하나도 안 무섭게 귀여운 기업주일 것 같아요.
1: 하나 둘 하나 둘.
0: 아, 오늘 하루 중에서 약간 기대되는 일 한 가지 네. 꼽자면 뭐가 있어요?
1: 저는 일단 신지혜 리포터랑 이번 주에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음식점을 가기로 했거든요.
0: 와, 좋다.
1: 오늘 만날 날을 고르기로 했는데 그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
0: 너무 좋겠다. 아, 이게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진짜 기분 좋은데.
1: 그러니까 배고파요.
0: 너 얘기 듣자마자 배고파요. 아, 무슨 장르인데요? 한식?
1: 동파육?
0: 아, 중식?
1: 네.
0: 아, 따라가고 싶다. 자, 이렇게 설레는 일 생각하면 또 월요일 버틸만 합니다. 이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추석 연휴에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갚으셔야 하는 분들, 다행히 연휴가 끝난 뒤인 28일에 내셔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0: 이런 거 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요, 대출 상환일이나 카드 결제일이 연휴와 겹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8일로 자동 연 됩니다. 연체이자가 붙거나 연체 기록이 남지도 않고요. 보험료나 공과금, 통신료 등의 납부일도 28일로 늦춰집니다. 예금 역시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28일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고객이 요청하면 23일에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0: 예, 연휴 때문에 이제 결제를 놓칠까봐 걱정하셨던 분들, 아유,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네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이 국내 주식을 연휴 직전인 23일에 매도 하시면 거래 대금은 연휴가 끝난 뒤 29일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도한 날부터 이 거래일 뒤에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추석 연휴 전으로 금융거래 계획 있으신 분들은 결제일이나 입금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죠.
0: 네, 연휴 전에 주식 매도할 때 거래 대금 지급 일자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1: 다음 소식입니다. 반려견 새로 입양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0: 네, 반려견이 유기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한 거죠?
1: 네, 지난해 구조된 유실 유기동물이 약 9만 6천 마리에 달했는데요. 전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이 주인을 잃거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운영하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0: 네, 반려견 등록 어디서 할 수 있나요?
1: 네,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 대행기관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형을 권장하고 있어요.
0: 자진신고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단속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11월 한 달 동안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처럼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곳에서 동물 등록이나 변경 신고 여부, 그리고 목줄과 인식표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자진신고 기간 놓치지 마세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요즘에 저가 커피 브랜드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한때 국내 커피 시장을 주도했던 1세대 커피 브랜드들이 잇따라 중저가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0: 어떤 식으로 중저가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죠?
1: 네, 기존 브랜드의 가격을 직접 낮추기보다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거나 소형,

0: 저가형 매장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카페베네의 경우 최근 소형 저가형 모델인 카페베네 익스프레스의 가맹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메리카노 가격은 2,000원으로 기존 카페베네보다 2,500원이 저렴하고요. 롯데 GRS도 기존 엔젤리너스와는 별도로 중저가 브루잉 커피 브랜드 스탠브르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스탠브르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2,800원이라고 합니다.
1: 야, 확실히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커피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0: 네, 실제로 가성비를 앞세운 커피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가맹사업 현황을 보면 메가 MGC 커피가 약 4,300개로 가장 많았고요. 컴포즈 커피는 약 2,600개, 이디야 커피는 약 2,500개에 달했습니다. 반면 한때 국내 커피 시장을 이끌었던 1세대 브랜드들은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점포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대형 매장과 공간 경험을 앞세웠던 시장에 소형 매장과 테이크아웃 중심의 가성비 커피가 빠르게 자리 잡은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 네, 제가 진짜 커피숍 1세대일걸요. 예, 근데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테이크아웃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선택지 많아지는 거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커피 한 잔 오늘 아침에도 하시고 힘내셔야죠.
0: 이수키님이 우리 집 유기 반려묘 꿍이 바로 구청 가서 등록했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반려묘 반려견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가족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절차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뒤늦게 하기 너무 힘들어. 5323번님이 안 그래도 목돈 필요해서 매도하려고 했던 주식 하나 있었는데 내일 그냥 팔아버려야겠어요.
0: 예. 그래야 원하시는 날짜에 들어옵니다.
1: 그건 맞아요.
0: 예. 6347번님 선택권이 늘어나서 기쁜 커피 덕후입니다. 오늘도 한 잔 사서 출근 중이에요.
1: 아하. 자,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만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달라 반반. 월요병도 날려버릴 짜릿한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릴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11년 전 울산의 모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제일 잘한 건 그날 그 나이트에 가서 널 만난 거야. 내 운은 너를 만나는데 다 썼어. 였어요. 과연 그런지, 제 남편의 운이 정말 다한 건지 시험을 해보고 싶어요. 남편을 이제 떠민 거군요. 아내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0: 네, 성민님 반갑습니다. 아, 지금 울산에서 안 사시는 거예요?
1: 네, 울산에 잠깐 갔다가 와이프 만나고 왔습니다.
0: 그러면 와이프는 울산 사람인가요?
1: 네, 맞아요.
0: 오호,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옆에 있나요? 아내분?
1: 지금 출근하고 저 혼자 있습니다.
0: 아, 그럼 잘 됐다. 진짜 꼭 물어볼게요.
1: 네.
0: 잘 만난 거죠?
1: 완전 잘 만났어요.
0: 야, 두근두근했다 지금 질문이. 그렇습니다. 아, 이런 멘트를 할 정도면은 너무너무 두 분 지금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1: 아직까지 크게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0: 아하, 오우, 야. 잠깐만,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요?
1: 이제 결혼한 지는 10년 됐어요.
0: 어? 연애 1년 하시고 바로 결혼하셨네요?
1: 네네.
0: 그냥 10년 동안 크게 싸운 적 없는, 와, 진짜 이런 천생연분의 부부 오랜만에 만납니다. 나이트에 뭐 자주 가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때는 자주 갔어요.
0: 아, 자주 갔어 또. 울산은 또 어떤지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또, 네, 그렇죠. 와, 배필을 만나게 된 거군요.
1: 네.
0: 어떻게 처음 보자마자 느낌이 확 왔어요?
1: 처음 보자마자 저는 좋아했어요.
0: 아, 그럼 아내분은 반응이 좀 안 좋았나?
1: 네, 처음에는 조금 안 좋았다가 제가 계속 좀 대시하고 들이댔더니 좋아하더라고요.
0: 야, 아니, 성민 씨의 그 무기는 뭐예요? 멘트할 때 뭐 편안함이에요, 재치예요, 뭐예요?
1: 편안함도 있고 일단 키가 좀 커서.
0: 오, 피지컬스.
1: 네.
0: 오, 이거 멋지다. 너무 멋지다. 아, 아내분. 이 지금 듣고 있겠죠?
1: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0: 어떻게 운으로 성공하실 거예요? 실력으로 성공하실 거예요?
1: 운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또 쉽지는 않기 때문에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좋아요.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제한시간 77초입니다.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1: 네.
0: 자,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46 더하기 13은?
1: 59.
0: 솜을 영어로 하면?
1: 어떤 거요?
0: 솜. 솜이불 할 때 솜.
1: 네?
0: 솜이불 할 때 솜 있죠, 솜. 모르면 패스.
1: 패스.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1: 윤도현.
0: 28청춘은 몇 살을 뜻할까요?
1: 18세.
0: 아니에요.
1: 16세?
0: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것은?
1: 비행기.
0: 꼬라지 하고는?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은?
1: 패스.
0: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1: 화성?
0: 아니에요.
1: 목성?
0: 개로왕은 어느 나라 왕이었을까요?
1: 다시 한 번만.
0: 개로왕.
1: 패스.
0: 사자성어예요. 외손병은 울릴 수 없다. 고장? 어렵다.
1: 패스.
0: 미국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 영문 코드를 부르는 말은?
1: 코스피?
0: 아니에요.
1: 패스.
0: 어렵다. 솜. 솜을 영어로 하면? 면. 무슨 면 이랬는데. 아, 아깝다. 끝났습니다.
1: 네.
0: 과연 운이 지금 다 됐던 건지 운이 아직 남았는지 보겠습니다. 열 문제 중에 다섯 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앤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운이 있네요. 운이 남아있어. 문제 많이 어려웠거든요.

0: 그죠? 어려웠죠?
1: 네, 어렵네요.
0: 오답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답 해야죠. 소음을 영어로 하면 코튼이었고요. 꼬라지 하고는 이 드라마 제목은 환상의 커플, 개로왕은 백제의 왕, 사자성어 외손벽은 울릴 수 없다는 고장난명이었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고유 영문 코드는 티커였습니다. 티커. 어려웠죠?
1: 어렵네요.
0: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셨습니다. 성민 씨 너무 축하드리고
1: 네.
0: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저희 와이프 항상 저 때문에 고생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함께하자입니다.
0: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두 분 네. 영원히 행복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솜 관련 문제 더물어 내드립니다. 고려 말 중국에서 몰래 가져온 목화씨를 우리나라에 퍼뜨려 백성들이 따뜻한 솜옷을 입게 해준 이 인물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기관식입니다. 오늘 히트. 1번 문익점, 2번 문구점, 3번 문제점.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영 블러드, 커튼 캔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모카시를 우리나라 최초로 가져온 사람 정답은 바로 1번 문익점이었습니다. 0411번님 1번 문익점. 이제 섬유이불을 꺼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네요. 다들 따뜻한 겨울 보내용. 벌써요? 이제 가을인데? 지난주부터 가을인데? 가을 좀 더 누리시죠. 박용숙님이 1번 문익점. 가을 하늘이 솜처럼 하얗고 몽글몽글 예뻐요. 요즘 하늘 진짜 구름 너무 예쁘잖아요. 오늘은 좀 예, 하늘 서울 하늘은 그냥 뿌옇긴 한데 맑을 때 구름들 참 반갑습니다. 가을 구름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엔플라잉의 문샷 들으시고요. 3부로 들어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외국어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럴 때 3주는 지속해야 뇌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걸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10명 중에 9명은 첫날, 하루 만에 단념을 한다죠. 한번 해보고는 아 힘들어, 어려워,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3주면 21일인데 꼭 21일을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를 목표로 정해두면 지키려고 애쓰니까 더 효과적이다. 아, 9월이 15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9월 말까지를 목표로 내일 뭐든 하나 시험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0: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04번이라고 아침에 출근하는 때만 운행하는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수색에서 가양대교까지 벌써 한 25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의 안전이죠 뭐. 또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라디오를 항시 틀어드립니다. 아 저는 저 몇 년 전부터 기타를 배웠어요. 한 3년 리슨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그걸 시작했어요. 아들하고 딸 하나 있는데 지금 다 저기 저 미국 가 있어요. 보고 싶죠? 잘 있어라. Have a good day.

0: 어디에서 왜 이렇게 울컥해. 아, 목소리 너무 멋지시네요.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는 최영준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이 됐습니다. 아들, 딸 미국에 있어서 보고 싶죠 하시는데 많이, 예, 말을 아끼시네요. 그 마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 목소리 너무 멋지시고 어떤 배우분 같기도 하고 무슨 성우분 같기도 하고 우리 곁에 늘 있는 그 어르신 큰 형님 뭐 이런 목소리셔가지고 들을 때도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버스 기사님이신데 라디오 DJ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디오 DJ의 딱인 목소리 듣고 계시다니까 저도 목소리 더 관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굿모닝 FM 듣고 계신 거겠죠? 미영 PD 그걸 물어봤죠? 아닌가?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재밌는 우리말의 세계로 길 안내를 해주는 우리말 기사님이십니다. 네. MBC 이휘준 기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라서 네. 또 훈훈한 우리 휘준 아나운서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더 애기애기해 보이네요.
1: 약간 옷을 좀 화사하게
0: 화사하게 입어가지고
1: 한번 입어봤습니다.
0: 너무 잘 어울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실제로는 이제 휘준 아나운서 길 좀 잘 찾는 편인가요?
1: 완전 잘 찾습니다.
0: 아, 진짜?
1: 저는 네, 이런 거에는 탁 기미 나게 착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0: 아, 저는 이게 좀 논란이 있는 말 수 있는데
1: 네.
0: 저는 길치는 아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방향치예요.
1: 그 같이 가는 게 아니군요.
0: 같이 가는 게 아닌 게
1: 네.
0: 길을 가면은
1: 네.
0: 알아.
1: 네.
0: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치면은 위치 파악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이 방향 잡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좀 오래 걸려.
1: 아,
0: 그게 잡히면 정확한 길치는 아니거든요.
1: 딱 거기가 제일 어려워요.
0: 거기가 어려워. 아, 어디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면
1: 네.
0: 하면서 이렇게 현재 위치 파악이 너무 어려워.
1: 저는 뭐 그것도.
0: 날 너무 가사롭게 보고.
1: 아, 너무 꺼들거렸네요. 너무
0: 가사롭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
1: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0: 좀 부럽습니다.
1: 예, 네.
0: 자, 그래서 저희가
1: 네.
0: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길로 안내해 주셔서.
1: 우리말 기사입니다.
0: 언어 유의. 네. 시작해 볼까요?
1: 자, 평소에도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2: 여보세요.
3: 야, 이휘준. 너 자꾸 내 SNS에 좋아요 누르던데. 뭐야? 혹시 나한테 미련 남았니?
2: 아, 참나. 아니, 헤어진 지가 언젠데, 어? 단원코 아니거든? 어? 손이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어? 잘못 누른 거야.
3: 아, 그래? 어. 그럼 저번에 술 먹고 전화한 건 뭔데?
2: 아니, 그거는 이제 엄마인 줄 알고 전화한 거야. 어? 우리 엄마 이름 혜순인데? 단원코 아닌데?
3: 너 진짜 단원코 아니고 단연코거든? 여튼 우리 이제 진짜 언팔하자. 지금 남친이 질투가 좀 많아.
2: 저, 남친? 아, 참. 나 전 여친이랑 마팔하기 싫거든? 어? 근데 오늘은 좀 바빠서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끊을게.
3: 내가. 야, 바쁜 거랑 마팔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2: 아니, 글쎄 바쁘다니까? 어?
3: 야, 너 울어?
2: 아닌데, 단연코 아닌데? 나 너 잊었는데? 아닌데?
3: 우네, 울어. 어. 미련 있네, 있어. 아, 날 잊을 수가 없지, 나를.
2: 안 돼, 안 돼.
0: 아, 참. 끊어내야 돼요.
1: 이런 거 잘합니다.
0: 진짜 너무 잘하네.
1: 이런 거 잘합니다.
0: 이런 거 잘하네.
1: 예.
0: 모기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이런 거 시켜요. 찌질한 거.
1: 경력직입니다.
0: 그런 거예요?
1: 그럼요.
0: 이런
1: 그럼요.
0: 스타일이야?
1: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0: 오, 안 돼.
1: 자, 자, 우리가 우리 유의할 우리말. 단언코, 단연코입니다. 솔직히 다 이렇게 한 번쯤은 찌질해봤다.
0: 아닌데 나는 저는 아닌데요.
1: 나만 그런 걸로 하시죠.
0: 이거 끊어내야 돼요. 네.
1: 자, 오늘 상황극에서 전 여자친구

0: 순에게 아직 미련이 남은 휘준이 단 언코 아닌데? 라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태순이 말대로 미련이 남은 게 맞았고 맞춤법도 단 연코가 맞습니다.
1: 휘준이 웬일로 틀렸대요?
0: 그러니까요. 자, 단 연코예요. 확실히 단정할 만하게 두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분명하게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단 연코 대신에 단연 또는 단연희 라고 써도 됩니다.
1: 아, 이거 당연히도 아니고 단연희.
0: 단연희. 뒤에 코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 뭐뭐 코는 일부 한자 어근이나 명사 뒤에 붙어서 부사를 만드는 접리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 한자어나 명사의 마음대로 뭐뭐 코를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연코 외에도 결단코,
1: 결단코,
0: 기필코,
1: 그렇지,
0: 맹세코, 네,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죠?
1: 예.
0: 자, 그리고 이 단연코를 단언코라고 많이 이제 써요, 실제로도. 이게 단언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1: 이걸로 쓰는 거지.
0: 네, 더 헷갈린 이유가 뒤에 나와요. 단언하다는 주저하지 않고 딱 잘라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단언하건대라고도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줄이면 단언컨대 를 쓰거든요.
1: 그렇죠.
0: 단언 건대 아니고 단언 컨대.
1: 단언 컨대.
0: 이거 때문에 아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단언 코라고 하는데 단연코입니다.
0: 그렇죠. 단연코입니다, 여러분.
1: 예, 코는 단언에는 붙을 수 없습니다.
0: 단언 컨대와 단연코는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예.
1: 송미경님이 오늘 태순이랑 휘준이 연기가 단연코 명품 연기입니다.
0: 아이고.
1: 아, 저희가 이미 이제
0: 네.
1: 사귄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1: 사귀었다 결혼했다가 뭐 난리가
0: 그러니까.
1: 났어요.
0: 에이, 모르겠어요. 이제 흐름도. 에이.
1: 앞뒤가 없습니다. 다른 그렇습니다. 유니버스예요, 여러분. 에이. 이어지지 않아요.
0: 네.
1: 고생하셨습니다.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안녕.
1: YB의 잊을게 듣고 올게요.

0: YB 잊을게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오늘 쉬어요. 대신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완전체로 돌아온 그룹 펜타곤의 후이, 진호, 홍석 씨 세 분 함께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IS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닷컴, 서울의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1336 1336 1336 1336.
6: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7: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총 5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8시 17분 58초 9초 18분 딱 됐습니다. 이 시간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아침에 아이스 커피냐 따뜻한 커피냐 고민하게 되는 계절인데요. 단연코 테디는 아이스 커피. 맞죠? 네,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 29, 대구가 30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3-4도 가량은 더 높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매우 높겠고요.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지만 내일부터는 더 맑아지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경상권 동해안으로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훈입니다.
0: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또 보고 계셔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면에 이쪽 네, 카메라.
2: 아, 이쪽인가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
0: 오늘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아,
2: 또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평소보다는 예. 좀 신경을 썼습니다.
0: 아, 평소에도 사실 멋지신데 오늘 특별히 더 멋지신.
2: 라디오라서 확인이 안 되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멋진 모습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키워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2: 네, 오늘의 키워드는 자진 사퇴 83주 상승 은사자상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2: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자진 사퇴입니다.
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인데 어제 스스로 물러났네요.
2: 네, 용해인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인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발표된 장관 후보자가 6명인데 이 중에 첫 낙마살입니다.
0: 네, 사흘 전만 해도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함께 장관직을 그대로 맡겠다는 겸직 문제, 그리고 기본소득당을 사실상 사당화했다는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10일엔 용 후보자가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직접 비서실장을 통해서 자진 사퇴를 권유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서 후보자가 결단해달라 이런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 네, 인사권자인 이제 대통령 반응도 궁금합니다. 나온 게 있나요?
2: 네, 일단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당장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해서 지명해야 하는 이 부담이 생긴 셈이고요. 민주당은 사실 이에 앞서서 당대표와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보겠다.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0: 왔습니다. 30대 청년 장관이라는 이 상징성보다 2030 세대의 반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네, 나머지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가 이제 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야당인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태는 인사 참사의 수습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음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차례라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엄호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인석 민주당 대표가 11일엔 김 후보자가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하고 여당 간사인 김의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이 식약처 로비 의혹 이 관련 수사가 과거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반부패수사 전담인 형사 5부로 바뀐 점을 들어서 표적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로 문제 제기에 나서는 한동훈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공세로 삼은 겁니다.
1: 예,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83주 상승입니다.
1: 서울 아파트 값 이야기인데 83주째 연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0: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따지면 83주 연속으로 그러니까 1년 7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조사 기준이고요. 역대 최장 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인 85주 연속 상승이니까 딱 2주만 더 오르면 사상 최장 기록이 갱신되게 됩니다. 가장 최근 조사 시점인 9월 첫째 주 상승률이 0.2%고 8월부터 한 달 내내 0.2%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잡기 위해서 대책 여러 번 나왔는데도 안 잡히네요. 왜 안 잡힐까요?
0: 네, 시중에 쏟아지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눌리는데 한국은행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엔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 대기업 성과급, 억대 성과급이 주어졌잖아요. 또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전세난까지 겹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61% 올랐는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는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세를 못 구한 세입자가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심리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대출 조이기, 규제 지역 확대, 세제 개편까지 쓸만한 카드는 다 쓴 것처럼 보이는 상황 자체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을까요?
0: 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국회 답변서에서 2022년 이후 주택 공급이 부진해서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하고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공급 대책을 문제는 이제 공급 대책이 늘 발표와 실제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할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용산공원 부지 아파트를 짓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1: 예.
0: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두 차례 직접 만나서 조율을 시도했는데 일단 무산됐고요. 지금은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논의가 멈춰선 상황입니다. 다만 물밑에선 서울시가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경리단, 국군 재정관리단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일부 진척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은사자상입니다.
1: 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0: 네, 이창동 감독이 현지 시간으로 그제 12일이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제83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 폐막식에서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지난 2002년엔 영화 오아시스로 한 차례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 감독상을 받은 적이 있죠. 한국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2012년 김기덕 감독의 이 피에타 이후 14년 만입니다.
1: 예, 수상 전부터 뭐 평단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 어떤 영화입니까?
0: 네, 이번 베니스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이 가능한 사랑은 해고 노동자 부부 그리고 이들을 취재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계급적으로 다른 이 두 부부가 서로의 삶과 감춰둔 욕망을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해고 노동자 부부를 이 설경구 전두현 배우가 맡았고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를 조여정 조인성 배우가 맡았습니다. 공개된 직후부터 평단의 호평이 쏟아졌는데 심사위원인 홍콩의 이 두기봉 감독은 이창동 감독 작품 중 가장 성숙하고 원숙한 작품이고 나라면 결코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찬했습니다.
1: 이창동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타인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0: 네, 주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밝혔는데요. 이창동 감독은 수상작 기자회견에서 영화를 만드는

0: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영화에 담아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했고 관객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한국의 대기업 정리해고 사태가 영화의 발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2009년 쌍용차 집단해고 사태가 소재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당시 한 차례 극영화로 만들어보려다가 과연 자신이 이들의 고통을 영화로 소비하도록 이 고통을 소비하도록 만들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오래 멈췄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어쩌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고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이런 인간적인 성숙함이 또 영화 내용에 묻어 있으면 네. 엄청 깊이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0: 저희 기자들도 사실 그런 고민들을 늘 하거든요.
1: 맞아요. 네. 자,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오늘의 한 줄. 공직자를 향한 국민의 눈높이 기준 계속 지켜지길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숙 님이 이창동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뿌듯뿌듯 하셨고요. 반응 또 소개해 주시죠.
0: 네. 또 이창동 감독님 영화 여러 편 봤고 오아시스, 미량, 초록묵고기 등 다 좋았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1: 네. 문현미 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네. 기대를 또 하겠습니다. 대작이 또 나온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자, 이쯤에서 나수영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요일로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펜타곤 후이, 진호, 홍석 씨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키미로 돌아올게요.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은 사고가 좀 많은 편이라서 예상 시간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사고로 많이 밀렸죠. 다행히 사고 처리는 끝났는데 강동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아직 정체고 45분 정도 예상됩니다. 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밀려있고요. 강변종로도 강동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면서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가 분당 쪽으로 밀립니다. 복정 못 가서 3차로에 사고 있고요. 청담대교 북단부터 복정교차로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 반대 방향도 벌마을 사거리에서 청담대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도 사고 여파를 받았고 지금 막 처리가 끝났습니다. 하객에서 서창까지 7km, 또 신천에서 일지까지 9km 구간이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대전에서 회덕 구간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까지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 미 어느덧 데뷔 10주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빛나리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룹 펜타곤의 후이 진호 홍석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0: 이 아침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다들 상태가 좋네요. 근데 아침인데.
1: 아 그럼요, 그럼요.
2: 아 그럼요.
0: 예, 최근에 온 아이돌 중에 상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저희가 새벽 5시 가량 샵을 다녀왔습니다.
0: 야, 이런 또 준비성.
1: 네네.
2: 그런 거 봐야죠.
0: 잘 되겠다. 10주년인데도 놓지 않는 이 준비.
1: 아 그럼요.
3: 저희는 PRO 프로니까.
1: 이럴 때일수록 더 관리해야 됩니다.
0: 좋다, 네. 좋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어요. MBC 공식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입니다. 미니로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면에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환영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홍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렇게 세 분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3001번님이 펜타곤 굿모닝 FM 나오는 거 보려고 남편이랑 애들 얼른 출근이랑 등교시켰어요. 커피 한잔 들고 여유롭게 함께합니다. 이제 10년이 되니까
1: 그러니까요.
0: 팬들의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1: 다양해지죠.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2: 아가가 생기신 분도 그렇지, 계시고
0: 10년차부터 쓱 이제 그렇죠, 바뀌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986 하나버님이 뮤지컬 블러디 러브에서 태인님과 후이님 같이 호흡했잖아요. 너무 좋았어서 오늘도 기대돼요. 하트.
1: 아 형님. 아 오랜만이에요. 진짜. 네, 진짜요.
0: 더 약간 남자가 된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어.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야.
0: 아, 정말 그때 약간
1: 진짜 남자 됐어요.
0: 약간 애기애기에서 남자 넘어가는 약간 청소년 느낌이었는데.
1: 맞아요.
0: 지금 진짜 남자가 됐네.
1: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만간 한번.
0: 뭘 조만간.
2: 남자는 뭐 하는데.
0: 뭐 사우나 썸머인가요?
4: 스파링 하시나요?
0: 뭘 해야 돼? 두 분에서. 어쨌든 에너지가 너무 더 좋아진 우리 후이 씨 너무 반갑고 세 분 원래 이 시간에는 뭐 해요? 원래 아침에
2: 자죠?
0: 그지?
4: 네 원래
1: 아,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모닝 빵을 먹고요.
0: 거짓말하는 거
2: 진짜 거짓말. 네.
1: 죄송합니다.
0: 너무 거짓말 같은데.
2: 남자는 저 빵은 거짓말을 하는
1: 네.
2: 거예요?
1: 네. 죄송합니다. 네.
0: 아 저 형은 또 심지어 빵도 안 먹는다. 홍석 씨가 또 고발했습니다. 네. 진호 씨랑 홍석 씨 이 시간 괜찮아요? 근데 진짜?
2: 사실은 이제 활동 준비하기 전에는 저도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한 12시 1시쯤 자거든요. 사실 저희
0: 자네요.
2: 직업에는 흔치
0: 엄청 일찍 자는 거예요, 네. 사실. 네.
2: 그래서 멤버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이제 연습이 매일 2시, 3시에 끝나다 보니까 요즘 몇 달간은 이제 자연스럽게 또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0: 그렇지. 원래 그게 메인 시간대가 있으니까.
2: 네, 그렇죠. 맞아요.
0: 노래를 맞아요. 가장 퍼포먼스 가장 해야 되는 게 오후 시간대니까
2: 맞아요.
0: 맞춰서
2: 맞아요.
0: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아침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에너지 좋은 것 같아요.
4: 아닙니다.
2: 좋습니다.
0: 잘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자, 일단은 숙소 생활 아직 하고 있나요?
2: 아니요.
0: 언제 다 헤어졌어?
1: 저희가 한 3년
4: 아니요. 계속 숙소 생활은 계속 하다가 이제 7년 차 때 멤버들이 이제 군대 가는 멤버들도 생기고
0: 아 좀 약간 개별 활동을 하게 되면서
4: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숙소에서 빠지게 됐어요.
2: 그렇군요.
0: 아 그래도 7년 동안 같이 숙소 생활했으면 잠버릇 이런 거 다 알겠네.
1: 아
2: 웬만하면 잘 알죠.
1: 너무 알죠.
4: 너무 잘 알죠.
0: 누가 제일 고약해요? 한 사람만 보내.
1: 진짜 아 이거 오랜만에 얘기하는 건데
0: 한 사람만 보내요.
1: 한 사람 일단 저희 셋 중에 홍석 씨에게 한번 해외 스케줄 중에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0: 아 진짜로?
4: 같이 자다가 잠 버릇이 아니잖아요.
1: 알람을 안 꺼요.
2: 이건
1: 근데 알람을
2: 그런데요?
1: 또 일찍 맞춰놓고 한 5분 10분 간격으로 알람을 계속 맞추고 안 꺼요. 저는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울릴 때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0: 바로 일어나게 되는 케이스고.
1: 네.
2: 아, 왜 그러는 거예요?
4: 제가 혹시병이 좀 있어요.
0: 아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네. 알람을 몇 개까지 맞춰요?
4: 한 10개 맞춥니다.
0: 10개 맞추면은
2: 5분 단위, 50분이야?
4: 5분 단위로.
0: 그걸 계속 틀어놔요? 아니면 끄면서 자고 하는 거예요?
4: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8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한 7시 45분부터 맞춰요.
0: 네.
4: 7시 45분부터 이제 한 10개를 5분 단위로 맞추는데
0: 그렇지. 들리죠? 첫 번째부터 들릴 거 아니에요?
4: 사실 처음부터 깨긴 깨요. 근데 제가 8시에 일어나려고 계획했는데 7시 45분에 올리잖아요. 깨잖아요. 네. 15분 남았네?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면 어쨌든 깨긴 깨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0: 아 저는. 그렇지. 아 먼저
2: 일단
0: 알겠다.
2: 전에 일어나긴

0: 했어.
1: 일단 일어나긴 했으니까.
2: 일어나긴 했고 네. 시간도 있으니까 좀 눕고도 씻고
1: 네네네.
2: 중간에 알람을 또 해놓고 네네네. 이런 거구나. 네,
1: 그런 느낌.
3: 야, 그래서 이거... 결코 마지막 알람까지 못 끈 적이 없긴 해요.
0: 아, 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8시 45분인데.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면 15분 동안 괴로웠던 거 아니에요?
3: 아, 괴로웠는데 근데 또 그게 또 마음이 편해요.
2: 아, 희한하다.
3: 일어나야 되니까.
2: 이 루틴이
3: 희한하다.
2: 돼버리면 어쩔 수 없나 봐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루틴이 맞아요. 돼버리니까
0: 같이 살면 없는. 안 되겠다.
2: 아, 쉽지 않네.
4: 저는 근데 그렇게 같이 한 거의 7년을 살았습니다.
2: 아,
4: 근데 방이 달라도
2: 들리지,
4: 들리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나중엔 적응되더라고요.
2: 그치. 네, 어떻게 보면 또 홍석 씨 때문에 네. 누가 알람 해놨겠지, 홍석이 해놨겠지 하면서 또 잠드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4: 아,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0: 15분 전인가 보다.
4: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2: 조심스럽게 이제 홍석 씨는 그런 취향은 이제 변태라고.
0: 네.
2: 저는 좀 하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주년. 와, 이렇게 올해 벌써 이렇게 10주년이 됐나 싶게 시간이 빨리 갔을 텐데.
0: 진짜.
2: 10주년 맞은 소감은 어때요?
0: 아, 이게 10년이 흘렀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2: 그죠.
0: 나는 아직 똑같은데.
2: 똑같지. 한 2, 3년 차 같지.
0: 똑같아. 마음가짐도 똑같고. 근데 몸은 아니에요.
2: 아, 아, 아,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맞네. 진우 씨가 맞아요. 약간 할아버지 티가 나네.
4: 저는 너무 웃긴 게 진우 형이 저희 데뷔 한 초중반쯤에 10년 뒤에 우리 뭐라고 있을까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0: 그런, 진짜 10년 후에라는 노래였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4: 이 말로
0: 되죠. 10년 후엔 우리 뭐라고 있을까 아직도 춤추고 있을까.
4: 아, 맞아요. 예,
0: 뭐 이런 노래가
2: 10년
0: 있었어.
2: 후가 엄청 멀어 보였죠.
4: 맞아요.
0: 안 올 줄 알았어.
2: 안 올 줄 알았지.
0: 안 올 줄 알았어.
2: 막 돌아보니까 한 2, 3년 갔죠.
0: 사실 춤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추고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 해요.
4: 맞아요.
0: 근데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추고.
4: 맞아요.
2: 더 잘 추지 뭐 10년 됐으니까.
0: 네.
2: 이제 진짜 완전 무르익었지 뭐.
0: 진짜.
2: 10년이 됐습니다. 데뷔 초랑 비교했을 때 좋은 의미로 가장 많이 바뀐 멤버, 그러니까 약간 성장했다고 보는 멤버 누가 있을까요?
4: 사실 대체적으로 다 성장을
2: 전부 다
0: 다 좋아졌어요. 네.
3: 저는 일단 사실 이 자리에 있어서도 있지만 후이 형이랑 진우 형이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2: 좋은 쪽으로.
3: 네, 왜냐면
2: 첫인상 진짜 별로였구나.
3: 후이 형은 진짜 첫인상 별로였어.
0: 아, 이게 썰이 있어.
3: 실제로 형은 연습생 때 저를 되게 견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를 좀 경계했었어요.
2: 아, 둘이 약간 그런 경계. 게 있었군요. 네. 날카로운 게 있었구나.
4: 홍석이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온 멤버였고 저는 이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초창기에
0: 맞아,
4: 중심
2: 그래, 멤버
4: 중에 한 명이었어. 그래서 동생들이 또 있으니까 이게 막 누군 나가고 누구 들어오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었죠.
2: 있지.
3: 그래서 되게 어쨌든 리더인데 또 이제 진호 형은 맏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의 어떤 그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민도가
4: 맞아요, 맞아요.
3: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4: 맞아. 많이 높았죠.
2: 지금 엄청 유연해졌군요.
3: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가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된 거예요.
2: 아, 진짜 성숙이네 말 그대로.
4: 지금은 치여요, 치여.
0: 이제는 잡아 먹어요.
2: 아, 그렇구나.
4: 치여요.
2: 이제 올라올 때 됐다.
4: 네.
2: 네, 이제 양보하고
0: 그래라 그냥. 네.
4: 맞아요.
0: 그래. 너 맞아, 그래.
2: 그럼 반대로 안 좋은 의미로 바뀐 멤버 누구예요?
0: 안 좋은.
2: 요건 이제 뭐 퇴행 이런 건 아니고.
4: 네네.
2: 아, 이 친구는 많이 좀 컸네.
0: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저희 멤버 중에 키노가
2: 키노,
0: 있어요.
2: 키노 얘기
0: 나왔어. 이번 10주년 프로젝트의 수장이에요.
4: 맞아요.
0: 이제
4: 그러니까.
0: 1인 기획사를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의 이제 헤드를 맡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였던 친구가 이제 저희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2: 그렇죠.
0: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2: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릴스 찍어라. 쇼츠 찍어라.
3: 그 셀카 찍으라고 할 때 좀 찍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2: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성장인데 안 좋은 성장이 넣었다는 거는 이제 그 방법이 조금 그렇죠. 투박하다.
0: 옛날에는 뭐 지도 안 했으면서
2: 그래 올챙이 쪽 생각을 못 한다. 그래
0: 이제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된.
2: 이거 네. 어렵다니까.
0: 네, 어려워.
2: 리더 할 때 이게 자 품으면서 가는 게 쉽지가 않아.
0: 맞아요. 어려워요.
2: 키노 씨도 다시 성장할 겁니다. 10주년 기념으로 완전체 뭐 여행 계획 같은 게 있어요?
4: 아,
2: 저희가 한 적 있어?
4: 가고 싶어.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게 저희가 이제 투어 계획이 있어요.
2: 아,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투어.
4: 아직도 네. 공개되지 않은 지역들도 뭐 논의 중인 곳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0: 성사 된다면
4: 마지막 지역에 좀 우리가 좀 남아서
0: 며칠 더
4: 있어 볼까? 아니면 돌아와서 그냥 뭐 국내 제주도라든지 잠깐이라도 좀 가볼까?
2: 그러니까 그런 여행 계획을 일단은 다들 생각을 하고 있네.
0: 네, 완전.
3: 생각,
0: 네.
3: 사실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그냥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그러니까 의미로 뭐 1박 2일

0: 그냥 2박 3일이라도 짧게 가평이라도 좋으니까
1: 아, 맞아, 맞아.
0: 같이 갔다 오자 이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게 다인원의 그 단점이 이제 일정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2: 7명이 있을
0: 테니까 이렇게 한 6명이 어 나 이날 돼 이날 돼 하면 한 명이 꼭 안 돼요.
3: 걔를 빼고 가죠 뭐.
2: 그, 아 그럼 또 의미가 또 퇴색되니까
3: 그러니까, 아 키노씨 어떻게 두고 가겠네.
2: 아니 저희가 데뷔 전에 전인가요? 데뷔 중

0: 한테만 의지하고 핸드폰으로 뭐 이제 쇼츠나 릴스를 안 보니까 그치, 계속 그치. 붙어가지고 떠들고 얘기하고
1: 아이고, 좋다.
0: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1: 아니 여행 같은데 가야지 이제 연인 관계에서도 나랑 맞는지가 보이고 친구들도 그렇거든요.
2: 맞아요.
1: 근데
2: 맞아요,
1: 펜타곤은
2: 맞아요.
1: 그런 여행 디톡스 여행에서도 잘 맞았다는 건 아, 영원히 가겠네. 영원히 네. 가겠어.
3: 맞아요. 아 근데 저희는 애초에 숙소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비슷해요. 네.
2: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게임이랑 뭐 이런
3: 그쵸.
2: 브룸업을 아이고, 이게 상호라고
1: 상호인가요? 예, 예.
2: 이렇게
0: 보드 게임,
1: 땅따먹 게임. 예.
3: 근데 저희는 진짜 이거 하나 또 잘 맞는 게 그 음주를 잘하는 멤버가 많지 않아요.
1: 아 좋다.
2: 아 그래서 저도 그날 이게 있는 게 제가 그날 이제 다 같이 가니까 제가 와인을 그때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와인을 비싼 걸 하나 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다 놀고 이제 막 그 풀장에도 들어갔다가 고기도 맞아요. 구워 먹고 설거지 게임까지 다 하고 이제 저녁 10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좀 마실 수 있잖아요. 다 잠든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1: 애기들이네.
2: 저 혼자서
1: 놀다가 지쳐 잤네. 네. 아이고
2: 와인 하나 까고 혼자서 이제 먹고 이제
1: 맏형의 느낌이 또 있네.
2: 네, 잠들었다.
1: 아유 각자 다 사랑스럽네요. 펜타곤 멤버들은 네. 네, 확실히 순수미가 또 있는 것 같아. 네,
2: 재밌었어요.
1: 이런 순수함이 지금 10년이 됐어요. 네. 자 대망의 그래서 선물이 탄생이 됐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신곡 겁쟁이 발매 축하드립니다. 컴백 뭐 준비하면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 네네. 연습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벽까지도 하고 네. 진짜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3년 만에 쫙 모여서 활동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분위기는?
3: 분위기는 일단 저희가 진짜 많이 성숙해진 게 각자만의 어떤 일정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죠. 예전엔 또 그랬을 수도 있는데,
1: 그럴 수도 있는데. 맞아.
3: 요즘에는 그냥 어느 정도 다 이해해주고
1: 배려가 이제 쌓였다.
3: 네. 네, 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밀어주기도 하고
2: 맞아요.
3: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다투는 건 오히려 성숙한 방식으로 예전보다 좀 더 다투긴 했던 것 같아요.
1: 논의니까 이제
3: 네. 논의를
1: 논의를 많이 하고 이제. 회의를 많이 하고
2: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1: 좋다.
2: 막
1: 좋다. 멋있다.
0: 예전에는 이제 손부터 나갔는데
1: 이제 하이파이브?
2: 이제 입으로
1: 하이파이브
3: 맨날 하고 딱밤 정도에
1: 너 이리 와 하이파이브
0: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정말 이제 뭔가 어떤 게 서운했어 좀 먼저 물어보려고 하는데
2: 맞아요.
1: 오, 너무 좋다. 네. 진짜 성숙해졌다. 네.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하고 만든 노래들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겁쟁이 이거 들으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2: 내가
1: 아, 노래가 너무 좋다. 너무 신나고
3: 네.
1: 이게 약간 퍼포먼스랑 가창 두 가지 다 욕심을 냈다는 게 느껴져요.
3: 맞아요, 네. 맞아요.
1: 다 느껴지는데 어떤 곡이에요?
3: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그 펜타곤의 10년간의 어떤 히스토리들이 있잖아요.
1: Yeah.
3: 그 중에 가장 저희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셀렉을 한 곡이고요. 또 팬분들에게 저희 오랜만에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저희한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 안에.
1: 그렇지.
3: 다시 우리를 사랑해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다들 멀리 계약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좋은 사랑을 만들어봐요 라는 메시지가 담긴 곡이에요.
2: 그래서 가사를 잘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사랑 노래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 팬분들 이름이 이제 유니버스거든요. 이제 유니버스라면 감동을 느낄만한 포인트들이
3: 맞아요, 맞아요.
2: 이제 군데군데 이스터에그처럼 숨겨져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팬분들에겐 더 의미가 깊고
1: 아 너무 좋네. 팬들 너무 기다렸던 시간들이 약간 선물처럼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3: 네.
1: 겁쟁이라는 노래. 김이나 작사가 작사에 이제 참여를 했네요.
3: 네네 맞아요.
1: 인별그램에 이제 애정어린 글도 남겨주셨고 네. 우리 MBC 라디오도 DJ이시고
3: 맞아요 맞아요
1: 하셔서 재능과 진심 범벅인 펜타곤 개개인이 모두 빛나는 팀 이렇게 네. 찬사를 해주셨어요.
3: 엄청 장문으로 글을 또 남겨주셔가지고
1: 맞아요.
3: 감사했습니다.
1: 펜타곤 응원할 수밖에 없지. 네.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데 몇 년 전부터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쫙 이렇게
2: 저희를 진짜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네. 후이 역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3: 제가 고정으로 게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1: 그것도 가족이 되면 네. 네. 마음가짐이 또 다르지.
3: 그쵸.
1: 그렇습니다. 키노 씨 이야기 다시 가면 작사 작곡 참여하고 전체 프로듀싱까지 맡았어요.
2: 네네.
1: 뭐 디렉팅 할 때 좀 키노 씨가 맡으니까 좀 달라지거나 이런 거 좀 특별한데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게 있나요?
2: 사실 저희가 앨범을 저희가 자체 제작을 오래 해왔어 가지고 사실 키노가 디렉하는 거가 뭐 어색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주문들이 많았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디렉팅을 들으면 또 플레이어로서 할 때에도

0: 그렇지만 디렉팅 들으면서도 느껴지잖아요. 네. 어, 키노 성장했다. 어, 수준이 좀 올라갔다. 어,
1: 근데 저희는 키노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세 명이 이제 메인 보컬인데 저희가 부를 때마다 올. 약간 음정이 항상 그 그런 거, 형님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음정을 고음을 찍고 내려오는 건 괜찮은데 어, 이 고음에서 유지된 채로 계속
2: 아 이거 저 할 얘기 있어요. 이게 저희가 곡을 쓰면 맞아요. 이제 보컬이 곡을 쓰면 이제 보컬이 쉽게 그치, 예쁘게 들릴 수 있게
0: 좀 도약할 수 있게
2: 도약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제 키노가 이제 춤 쪽 멤버다 보니까 이제 보컬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게 계속 높은
0: 뭔지
2: 거
0: 알아,
2: 있잖아요.
0: 뭔지 알아요.
2: 계속 높으니까
0: 안 그래도 들으면서 높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네. 맞아요.
2: 그리고 근데 약간 뻔뻔한 게 뭐 이 정도 되잖아요, 형. 약간 네. 이걸로 계속 해가지고
1: 저희 고음할 때도 형님 약간 발음 같은 거 고르잖아요.
0: 고르죠.
2: 몰라요.
1: 어나 그럼 편안한 몰라야지. 발음으로. 근데 유로 고음이
2: 그러니까
1: 이런 거 어려운데
0: 어렵지.
1: 유로 3옥타브를
0: 이렇게 어려웠어요.
1: 그래서
0: 그래도 해냈잖아요.
1: 아, 어떻게든 해내죠.
0: 여기다 능력이 되니까 키노 씨가 다 한 거지. 아까 홍석 씨가 메인 보컬 라인이라고 하니까 오 하면서.
2: 아 이제
0: 기분 좋아요.
3: 맞아요.
2: 소개하세요. 네,
3: 아 제가 이제 보급형 메인 보컬이고 저 스스로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사한 그 직급인데.
0: 왜 이렇게 겸손해요? 왜 이렇게 겸손해?
3: 아, 겸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피셜 메인 보컬은 이 둘이 맞고요. 어. 저는 이제 대신에. 메인 보컬 둘 중 한 명이라도 부재시 긴급 투입되는
0: 스윙이구나 스윙.
1: 네, 스윙이야.
3: 메인 보컬이
0: 언제든 올라올 수 있지만 네, 네, 준비하고 있네.
2: 아 근데 진짜 잘해요.
1: 맞아요. 그러니까.
2: 진짜 잘하는데.
0: 이게 겸손해. 네. 아유 참. 홍석 씨가 핫백기잖아요.
3: 아 네.
0: 명곡 간별사로 또 네. 유명한데 겁쟁이 딱 들었을 때 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하게.
3: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뭐 이건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냥 뭔가 호불호가 되게 명확한
0: 호다 불호다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3: 되게
0: 거야.
3: 명확해서 뭔가 그 애매한 선이 없어요.
0: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2: 그리고 네. 좋으면 앞에 꼭 킹을 붙여요.
0: 킹?
2: 네. 네. 그래서 겁쟁이라고 하면 킹쟁이에요.
3: 뭐 갓쟁이, 갓쟁이,
0: 갓쟁이 이렇게
3: 갓쟁이
2: 갓을 붙이는
3: 갓이나 킹을 갓쟁. 붙이는데
0: 영감님 킹 진짜 옛날 얘기거든요.
2: 아, 죄송해요.
0: 갓도 옛날인데 킹은 더 옛날이거든요.
3: 킹은 좀 더 옛날이긴 한데
1: 저희 캡으로 가죠. 캡 캡쟁이
3: 캡쟁이
0: 갑쟁이 짱 나온다.
2: 짱쟁이
0: 짱쟁이 나온다. 아 그렇게 이제 바로 갓이 붙었군요.
3: 이게 듣자마자 어쨌든 그 타이틀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후보곡이
2: 아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3: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마다 명확하게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오는 곡들이 늘 있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팀한테 어필도 했었고.
2: 홍서희가 이제 미국물을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이 그 우린 좋으면 뭐 이러거나 뭐 하잖아요.
0: 리액션이 달라?
2: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0: 이건 뭐 이탈리 아니에요. 이탈리 아니에요.
2: 이렇게 거의 이 정도로 이 탕 이국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근데 이렇게 맞아요. 확신을 주면 네. 오 하고 기분 좋잖아요.
1: 맞아.
0: 홍석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네.
1: 그래서 멤버들도 많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죠.
0: 홍석 네. 씨를 더 보게 되는. 네.
2: 그게 바로 이번 곡 짱쟁이.
0: 여러분 겁쟁이에요. 제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 네.
0: 박소희 님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겁쟁이 노래 탑2 버즈의 겁쟁이 펜타곤 겁쟁이 또 2000년 네네. 초에 겁쟁이 버즈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1: 아, 진짜 없죠. 합니다.
0: 그렇지. 아, 두성 쓰는 이 겁쟁이는 네네. 다 알고 있는데 펜타곤의 겁쟁이는 뭐 이것도 두성 써야 될 것 같은데.
2: 아, 그렇죠. 아, 써야
3: 유 할 때
0: 유 할 때 이제
1: 무조건 네, 써야 높아요, 높아요. 네.
0: 많이 높더라고요. 일단은 뭐 제 지인이죠. 민경훈 씨가 속한 버즈의 겁쟁이가 유명했지만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겁쟁이가 펜타곤의 겁쟁이야 버즈의 겁쟁이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2: 아 좋습니다.
0: 진짜 탑2 찍었으면 좋겠어요.
2: 영광입니다.
0: 제 플레이리스트에 무조건 추가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7: 예뻐도 너무 날담.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

0: 하나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펜타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게이미 펜타곤 후이 진호 홍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네네. 시간이 너무 없어요.
3: 금방 갔어요 시간이.
1: 그러니까 후이 씨는 지금 프로듀서로도 지금 홀린의 메인 프로듀서가 되셔가지고
4: 아 네네
1: 음악적인 성장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
4: 그렇습니다.
1: 진호 씨도 아나키스트 뮤지컬
3: 아 네 내일 첫 공입니다.
1: 네, 네. 내일이에요?
3: 네네.
1: 진짜 바빴겠다. 네. 또 하셨고.
4: 저도 내일 첫 공입니다.
1: 제임스 바이런 딘.
4: 네.
1: 디 오리지널.
4: 네.
1: 제임스 딘 역할을 맡았네요.
4: 네, 맞습니다.
1: 야, 머리 좀 넘기겠네, 이렇게.
4: 머리 좀 넘기고요. 약간 그
3: 의상도 멋있더라고요.
4: 의상도 멋있고요. 네. 그냥 극중의 역할 때문에 약간의 그 흡연
1: 아, 해야지.
3: 네, 저도 해요.
1: 네, 아, 그래. 아나키스트 해야지. 네.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있죠.
3: 네.
1: 홍석 씨도 드라마
4: 예.
1: 예. 우리만의 리허설
4: 네네.
1: 플레이미 공개가 네. 또 돼서
4: 그렇습니다.
1: 배우로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4: 네, 맞습니다.
1: 이런 얘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4: 아, 다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다 했어요.
3: 네, 네, 끝났어요. 네. 다 집어 주셨네. 네.
1: 10주년 기념 콘서트 이야기.
3: 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1: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세요? 오빠 시간이 없어.
3: 아, 저희 이제 10월 1일 오사카를 시작으로 도쿄 공연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10월 9일, 10일 서울에서 또 하고요. 또 11월 1일에 홍콩까지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 할 수도 있는 거죠.
3: 추가로 예, 이것저것 네, 네. 연락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4: 저희가 또 핫해졌어요.
1: 예.
3: 생각보다 진짜로 괜찮아.
1: 세계로 뻗어나가는 네. 이제 뭐 10년 됐으니까 네. 내공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3: 아, 맞습니다.
1: 아, 마칠 시간이에요. 1분 남았네.
4: 네.
1: 소감 짧게 조금씩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네. 해주셔야 돼요.
5: 아,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 자리에 참여 그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즐겁게 네. 아침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아유, 감사해요.
5: 네.
3: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똑같은 베개에서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셔야 됩니다.
1: 좋다. 네. 이거 딱 스팟으로 써야겠다.
3: 네. 나오셔서 네 좋은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겁쟁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네.
4: 네. 아 여기 아침이잖아요.
3: 그럼요.
4: 목이 메여서 목이 메여도.
3: 아 좋다.
4: 우리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1: 네. 잘해.
4: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아, 화이팅 화이팅.
1: 네. 예.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에 해버 구태이 외쳐야 되는데
3: 네.
1: 내일 제가 스케줄 때문에 안나씨가 스페셜 DJ 함께해준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 인사하겠습니다. 일요일에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해버 구태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구비구비

0: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깡통.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건강검진 하러 가면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쓰다가 약간 주춤하게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평소 일주일간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 활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아, 주당 빵일로 적을 내다가 갑자기 아니 나 만원 지하철에서 땀 엄청 흘렸는데 열불 난 것도 여기 해당되는 건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1일 정도 적을 수도 있죠. 아, 이젠 날씨 핑계도 댈 수 없는 정말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는 물론이고 청소하는 것도 해당된다니까. 자, 부담 없이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9월 1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